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세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맛있다.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Michael Bublé, Everything to Get Us Started for the first show of the week. Good morning and welcome in. You're listening to 101.2, 101.3. I'm really glad that you're spending this part of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Today is June 22nd, just past almost 10.05 actually, now 10.05 a.m. And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e are live every weekday from 10 a.m. to noon on TBS CFM 101.3, bringing music, stories, thoughts, and a little company for your day. And yes, we are live on YouTub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CFM Live on YouTube, you'll find us waiting for you there as well. And if you want to join us in the conversation, you can definitely come to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Say hi, drop a thought, share your morning. We always love hearing your voice in the mix. If you missed the live show, don't worry, because we'll meet you again with a rerun at the 6 p.m. the same day, and also one more time at the 2 a.m. the next morning.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공간이 여러 곳 마련되어 있는데요. 카카오 오픈 채팅, 카카오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유튜브, TBS EFM Live 검색하시면은 라이브 스트리밍 준비되어 있습니다. Hope you had a good weekend. 즐거운 주말 되셨나요? It was a hot one for sure. 굉장히 무더운 주말이었는데 잘 지내셨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저는 그 친구의 결혼식을 갔습니다. 저는 사실 뭐 결혼식을 자주 가는 편이 아니거든요. 물론 저의 결혼식에 와줬던 사람들의 결혼식은 꼭 가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이 결혼식에 와준 사람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평생 잊지 못하거든요. So I attended a friend's wedding yesterday. And frankly speaking, I don't go to weddings very often. But I always make an effort to attend the weddings of people who came to mind. Somehow you never forget the people who showed up for such an important day in your life. 그래서 어제 친구의 결혼식에서는 두 번의 축가 공연이 있었습니다. So this particular wedding that I went to yesterday featured the two wedding singing performances, right? Wedding songs performances, right? 신랑이 이 잘 알려진 그 밴드의 기타리스트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이제 밴드와 약간 어쿠스틱 기타를 치면서 어쿠스틱 세트로 본인의 곡을 한 곡 불렀고요. 그리고 잘 알려진 싱어송라이터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곡의 공연이 있었는데, so first, the groom is actually a guitarist of a well-known rock band. So he performed with his band for an acoustic set, and the second performance was by a well-known singer-songwriter who took the stage for a special wedding song. 그래서 이 신랑 신부 측 입장에서 웨딩싱어의 성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Choosing a wedding singer for bride and groom is actually a very important decision. 뭔가 이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아티스트에게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가장 인지도 높은 아티스트를 섭외하기 위해서 여러 인맥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ometimes they invite an artist with a personal connection to their story, which was the case for yesterday. 어저께 경우가 그랬던 것 같고요. And other times that they call in every favor they can to book the most recognizable performer possible. 이렇게 축가 가수 섭외하는 일은 이 결혼식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In many ways, finding the right wedding singer becomes one of the key parts of planning this, you know, celebration. 또 하객의 입장에서 보면요, 축가 공연 굉장히 재밌죠. 아주 intimate하고 이 personal한 시간을 함께하는 특별한 경험이죠. For the guest, I think wedding performance is a very intimate experience. It's not just a concert. It's a sort of a music attached to a real moment in somebody's life. Make it feel very personal. 또 축가를 그럼 부르는 가수의 입장은 어떨까요?
좀 생각해봤는데 가수의 입장은 뭔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I think imagine being a wedding singer isn't always easy. Of course, there are wedding singers who do like thousands of performances, like Greg. Greg은 뭐 몇천 번의 이제 웨딩싱어 공연을 했다고 그랬는데, Greg 같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뭐 a piece of cake, right? 그렇게 어렵고 이 부담스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축가를 부르는 가수 입장에서는 이 공연장, 그러니까 결혼식장이 전문 공연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음향 환경이 최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죠. The acoustics are not really ideal at wedding halls, right? Because, you know, it's not obviously a performance space intended for, you know, concert, right? It's not a, you know, proper concert nor a proper stage. 그러니까 뭐또 무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식장 이 한켠에서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이렇게 신랑 신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뭔가 공연을 하는 그런 보통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ight? Because he or she has to perform in a corner of the wedding hall, kind of looking toward the groom and bride, right? Kind of giving a personal performance for, you know, bride and groom. 근데 또 이제 공연장에 가면은 이제 팬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는 건데, 이제 웨딩홀에서는 본인의 팬들이 아니라 그냥 굉장히 넓은 연령대 관객을 고려해서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So you're not performing for your fans at wedding halls, right? You're basically performing for a room full of family, friends, and loved ones, you know, age from like, you know, infants to, you know, grandmothers and grandfathers, right? So it is a very unique role, and I wouldn't say it's the most comfortable situation for any singer to perform at weddings. 그래서 어저께 웨딩싱어 두 퍼포먼스를 보고 굉장히 기억에 남아서 오늘 이 웨딩싱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기억에 남는 웨딩싱어는 누구였나요? So, who is the most memorable wedding singer that you have ever seen in your life? 아주 굉장히 뭐이 심플한 질문이죠. 근데 요즘에는 SNS 보면은 웨딩싱어는 막 거의 다 모두 다 영상을 촬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which makes the situation all but more difficult and very uncomfortable for wedding singers. 막 그냥 뭐 기록이 안 남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카메라에 거의 담기기 때문에 상당히 또 부담이 되는 그런 이 퍼포먼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So again, 기억에 남는 웨딩 싱어 누구셨는지, most memorable wedding singer that you have ever seen. 문자로 주실 경우는요,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아니면은 저희 카카오 오픈 채팅방 또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에 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So, the groom, my friend who got married yesterday is the guitarist of this band, Solutions. Solutions라는 뭐 인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뭐 유명한 밴드이죠. 바로 이 곡을 연주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This is Solutions and congratulations to my friend Naru, the guitarist of the band Solutions. This is Solutions, Shine on Me.

with their you know, bandmates or with their collaborators. 그런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지만, but if you are 섭외, if you are sort of a professionally you know, requested wedding singer, right? I think it makes a job not easy. I've been to some weddings and I've seen some very you know, high profile singer-songwriters, 굉장히 유명한 가수분들도 많이 봤는데, one thing that they have common is that they look very nervous. 진짜 공연을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했을 만한 그런 이 가수들도 웨딩싱어로서 이렇게 퍼포먼스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So I said there were two performances yesterday. One was, you know, the groom's performance with his band, right? And the second performance was by Harim. Harim 씨하고 또 이제 인연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초대를 했는데, Harim 씨가 바로 이 곡을 부르는데, 참 웨딩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Harim 씨가 부른 곡인데 원곡은 윤종신 씨의 곡이죠. 들어보겠습니다. Featuring 정인, 윤종신, 오르막길.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좋고요. 베니님께서는 he saw this TV program that features 민경훈's wedding and Tay, the singer, Tay sang at the 민경훈's wedding. And the cast members also sang a congratulatory song too. So cast members of this I guess TV program. I see. 그렇죠. 또 이제 가수들끼리 또 서로 이런 웨딩 축가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It's kind of very common practice, right? 근데 또 TV 출연진들이 다 같이 노래를 해준 것도 굉장히 또이 특별한 경험일 것 같습니다. 베니님이 신청해주신 곡은요, 그 테이 씨가 부른 리메이크 곡이죠. 들어보겠습니다. 테이,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0: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Let's get to some more of your messages. I posted the same question on our Threads account as well. 또 이 웨딩싱어 기억에 남는 웨딩싱어가 누구와 있었는지 여쭤보고 있었는데 남겨주신 분은 키모 코리아 레인이라는 아이디를 쓰신 분인데 인생 영화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 웨딩싱어 애덤 샌들러 웨딩싱어의 곡을 그 유튜브 그 링크를 올려주셨는데 I think this is a YouTube link for Wedding Singer, I guess part of the Wedding Singer soundtrack, Grow Old With You.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Adam Sandler actually made this song himself. I think Wedding Singer is sort of a favorite movie for a lot of people. 많은 분들의 인생 영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곡 한번 찾아봤습니다. 키모 코리아 레이너님께서 언급하신 인생 영화 Wedding Singer에 수록된 곡입니다. Adam Sandler, this is Grow Old With You.
1: 26,000 feet, moving up to 30,000 feet, and we got clear skies all the way to Las Vegas. And right now we're bringing you some in-flight entertainment. One of our first-class passengers would like to sing you a song inspired by one of our coach passengers. And since we let our first-class passengers do pretty much whatever they want, here he is.

Yeah, short little song, right? Adam Sandler, Grow Old With You. So I wanna be the one who grow old with you. 함께 나이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Kind of a goofy, but kind of a very sweet song, huh? Don't you think? 감사드립니다. 또 Thread 아카운트에서 제 이제 질문에 대해서 What was your most memorable wedding singer? 라고 이렇게 여쭤봤는데 이 남겨주신 내용은 이게 아무래도 이제 소셜미디어다 보니까 그냥 링크만 남겨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박미오님께서 레이첼이 프렌즈에서 코파카바나를 부르는 이 링크를 올려주셨는데 Of course I can play that for you. 어느 정도 좀 예상이 가긴 합니다. Although I can play that clip for you. 하지만 원래 원 버전으로 준비했는데요. This is Barry Manilow가 부르는 코파 카바나 들어보시죠.

That was Copacabana by Barry Manilow, and one of our 스친 listeners, Fred 친구를 이제 스친이라고 하잖아요. Said that uploaded the link for this song, Copacabana, sang by Rachel in the sitcom drama Friends. 근데 이 물론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볼 수가 없는데, I can kind of imagine and kind of imagining it kind of makes me kind of laugh. 뭔가 대강 어떤 그림일지 알것 같아서 웃음이 지어지네요. 레이첼이 부르는 코파카바나였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체크하시도록 하고요. So I was asking our QT님, so any memorable singer that you have seen live a performance of. 스카프드론 낙타님은 저도 신랑 신부가 직접 축가를 부르는 게 가장 인상적인 것 같아요. 제 결혼식 아니고요. 크크크. Yes, I think seeing bride and groom singing their own, chukka is always, very meaningful and very memorable, and also saves money too. 농담이고요. 돈을 아낄 일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죠? 스카프드론 낙타님 쓰에서 기억에 남는 싱어 자체는 없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또 알던 것보다 잘한 사람이면 감탄하기도 했던 기억이 있네요. 오, 오케이. If there was any singer that you sort of underestimated as a singer and he or she performed much better than your expectation, then it was very memorable. 그렇군요. 생각보다 잘한 공연일 경우에는 그렇단 말씀이죠. Yes, I think being a really good wedding performer requires a lot of, I guess, experience. I think I remember talking to Greg about it, right? And then he said it was very nerve-wracking at first when he first started, singing at the people's wedding. 굉장히 처음에는 힘들었다. 굉장히 이 뭐라 그럴까? 아무래도 굉장히 부담이 가는 자리잖아요. It is the most important moment for the couple's life, right?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망치고 그러면은 너무 큰 어떤 뭐라 그럴까 부담스러운 그런 어떤 생각이기 때문에 그만큼 쉽지 않은 자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But after performing like for three, four, thousand times, I think Greg is, we can safely say that he is a pro. 좋습니다. 그렉 얘기 나오니까 그렉 노래도 하나 틀어야 될것 같은데, 3, 4부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Switchfoot. Your love is a song.

0: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1: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2: Hey, 101.2 101.3 TBS EFM. 101.2 101.2 101.3 101.3 101.2 101.3 T.
3: Drop it.
2: B S. E F M.
1: Hello, cuties. DJ EQ입니다.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5: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6: 엄마 없어.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5: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Hour number two begins right now, and there's no better place to be than right here at 101.2-101.3 with me, your producer, DJ EQ. We are live on TBS EFM 101.3 all the way until noon with the rerun broadcast waiting for you again at 6 p.m. and 2 a.m. tomorrow morning. And yes, we are streaming live on YouTube too. Just search TBS EFM Live or come hang out with us in real time. 또 실시간 오픈 채팅방도 대화를 위한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오픈 채팅 채널 들어가신 뒤 1012-1013 검색하시면은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You're always welcome there. Come say hello, share your thoughts, or spend part of your morning with us and with our wonderful cutenims as well. Our text line is always open. Send your messages to sharp1013, 51 for short messages and 101 for longer ones. Your stories, a song request, or just a shout out, a true check, any message is fine with me. I'll be waiting for those as well. So we started the week's show by talking about one of the most cherished experience of going to a wedding. 그렇게 말하면 조금 너무 이기적인가요? 그죠? 또 결혼식에 가는 어떤 재미 중 귀한 어떤 경험 중에 하나가 또 축가를 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가수 선정부터 상당히 모든 게 조심스럽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750님께서 저는 제 결혼식 때 축가를 불렀어요. 본인이 직접 부르셨다고요. 요즘이야 신랑 신부가 직접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는 경우가 많지만 그 당시만 해도 흔한 경우가 아니라 많이 망설였지만 시어머니께서 아이야 네가 해라 네 듣고 싶다 하시는데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었던 So I sang at my own wedding. I'm assuming that you sang solo, right? These days, it's perfectly common for brides and grooms to sing at their own weddings. But back then, it wasn't as popular. So I hesitated. But when my mother-in-law asked me to sing, you know, it was really hard to say no. 맞아요. 생각해보면은, I think I'm assuming 5750님 got married 15 or 14, 16 years ago. Back then, yes. 본인의 이제 결혼식에서 노래를 한다 그러면 왜 아니 본인의 결혼식에서 왜 노래를 해? 약간 그런 시선이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 I think you know the wedding culture was very different from what it is now, right? Nowadays it's more self-driven. 뭔가 이렇게 좀 더 자기 주도적이잖아요. 요즘에 이제 웨딩은 나의 결혼식은 내가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이 강한데 그 한 15년 전만 해도 뭐 굉장히 좀 더 전통적인 폼의 결혼이 많았던 상태 그런 당시에 예, 직접 신부가 노래를 부르는 거는 흔한 일은 아니었죠. 그래서 5750님 says 저는 목이 시뻘건 채로

노래를 부르고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춤을 추고 있는 영상이 지금도 집 어딘가에 있겠죠. I see. That is very a lovely scene that I can imagine, right? 오초공님 singing with her lungs off and singing her hearts out, right? And then the groom, husband, and kind of dancing along to the singing. That is beautiful scenery right there. 그렇군요. 그렇게 하셨으니까 또 특히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그죠? Do find the videotape and let us know about that.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 불렀던 곡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신청을 해주셨는데, 같이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볼까요? 옆에서 이제 남편분이 춤추는 것까지 상상하면서 Natalie Cole입니다. LOVE.

Couple of tracks, Natalie Cole, L-O-V-E, which was a self-sung wedding song, sung by 5750님. And the final track was, as promised, Greg, the king of wedding singer, Can't Take My Eyes Off You. 저희 프로그램 출연했어도 he talked about, you know, how many times. He doesn't actually remember how many times, but he said something, I don't know, somewhere around 3 or 4,000 times. 그래서, 그 3, 4천 번 했는데 그럼 만 원씩만 받았어도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I asked him, I told him, even if you got paid one, 1만 원 per each performance, you know, that comes out to be, you know, how much and so forth. 기억이 나네요.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좀 기억에 남는 웨딩 싱어 있는지 제가 여쭤봤는데요. 뽀글님께서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프랑스에 있었을 때 홍콩 친구들이 아주 작은 웨딩을 했는데 화가인 신부가 기타를 치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Reminds me of a wedding I attended in France. I told my friends from Hong Kong had a very small intimate ceremony. The bride was a painter and at one point she picked up a guitar and sang this song herself. 하시면서 등려군의 월량 대표 아적심이라는 곡인데요. I believe 등려군 is Teresa Teng.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들어본 기억이 나는 있는 곡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뽀글님의 신청곡인데요. 등려군 월량 대표 아적심.

Of course, I know the song. Holy Summer, 등력은 월량 대표 아적심. Meaning, the moon represents my heart. 달이 내 마음을 대신 말해줘요. 라는 내용의 곡입니다. Teresa Teng, 등력군의 노래였고요. I can definitely picture this cozy, intimate wedding where the bride picks up a guitar and, you know, gently and singing this song for the groom and the audience. 참 아름다운 그런 웨딩이 상상이 되네요. 감사드립니다. 뽀글리. 좋습니다. Let's get to a song and then maybe do a little early start for Music Boutique. 오늘 또 준비된 음악들 Music Boutique 조금 일찍 노래 한 곡 더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리입니다. 숲.

time for DJ EQ's The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좋습니다. 뮤직 부티크 조금 일찍 시작한 이유는 좀 노래들이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So, I think in terms of choir music, you know, choir music can sometimes seem kind of very old-fashioned at first glance. 이 합창, 처음에 들어보면 뭔가 지루해 보이기도 하고 구세대적인 음악이 같기도 한데 직접 그 합창 단원으로서 합창을 경험해 보거나 또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잘 알려진 그런 음악을 합창으로 접해보면 그 합창의 파워를 느낄 수 있습니다. You can really feel the power of a chorus once you really experience it as a member of the choir or by listening to a kind of a you know, fabulous choir concert. 왜냐하면 이 합창이라는 게 한 사람의 개인기로 완성되는 음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 소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이 팀워크와 이 마음의 합쳐짐이 있어야지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음악이기 때문이죠. You know, choir is not built on one person's talent alone, obviously, right? And its beauty, I think, comes from many voices breathing together, you know, listening to one another and working toward a single unified sound. I think it's music that demands teamwork, trust, and shared sense of purpose. 그래서 정말 지휘자가 좋은 합창단을 듣는 그런 것은 굉장한 experience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창을 통해서 감동이 배가 되는 그런 대중음악, 합창단들이 부르는 대중음악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팝송이죠. 먼저 첫 번째 곡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This is you know, Beatles song Blackbird, sung by New York Vocal Collective.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Welcome back to 101.2, 101.3. I'm your PD, DJ EQ. So, music start with a little early start today because we have many songs to cover. So we are exploring the beauty of choir music. So delving into popular songs, just like the one that we heard, Blackbird, popular songs that become even more powerful through the magic of a choir. 예전에 기억하기로는 이 팝 음악에서 이 콰이어의 어떤 요소가 들어간 음악들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I think we introduced the songs that really actively makes great use of choir within and the context of a song.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중음악의 그 영역 안에서 이 합창의 요소를 잘 사용한 곡들, 참 감동적인 곡들이 참 많았었죠. 그런 곡을 들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Today is a bit different that it's just a full-on cover, choir cover of a popular song. 두 번째 곡은 약간 의외의 커버라고 생각했습니다. David Bowie의 Space Oddity 커버 곡인데 it's a marvelous cover. As you know, Space Oddity is David Bowie's signature song. It tells a story about a fictional astronaut, Major Tom, 우주에서 길을 잃은 우주인의 어떤 스토리를 다룬 재밌는 그런 흥미로운 가사의 그런 곡인데요. This performance, choir performance was done by a choir of 500 voices. 500명의 목소리로 이루어진 아주 큰 합창단. 그 합창단 이름이 코로콘 500 voices라는 그런 choir 합창단인데 그 합창단이 부른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David Bowie original Space Oddity.

0: 好、兴趣什么的，我觉得这个可能更重要一些。
1: 嗯，哎，我好像印象当中周边有一位朋友的父母，就他们就是再婚的家庭，

let you know once again. Meanwhile, you can still tune in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또 유튜브 채널로 청취 가능하시니까 TBS EFM 채널로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요. Alright, let's see who are starting this morning with Morning Groove at this moment. 이 순간 출첵 누가 하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Jenny Song said, Hi, good morning, 하트 1파 합니다. 46살에 1파 놀이라니? 그래도 1파요? 아싸! 라고 looks like you're extra excited. 어, 왜요? 출첵놀이 얼마나 재밌는데. 이게 뭐 나이 불문하고 다들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So, don't be shy. 뭐 내 나이 뭐 46살에 뭐 이런 게 어딨어요. 그죠? 내 나이 46살에 이렇게 귀엽게 문자도 보내주잖아요. 46살이 아니라 46짤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뭐 어때요? 그죠? Dr. Paper said, Good morning. Time is running out. 맞아요. 시간 많이 빨리빨리도 지나고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좀 출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8분이나 지났어요. 모닝그루버들. You can do so much better, right? 분발하시고요. 우리 체육부장님, 굿모닝입니다. 헬스장으로 출첵합니다. 썸머님과 함께 뛰어볼게요 라고 해줬습니다. So you're at the gym at this moment and I guess you're running on a treadmill listening to Morning Groove. 아, 저희가 또 그럼 노래 신나는 거 들어드려야 되나? 어떡하나? 체육부장님, 오늘 안전하게 또 트레드밀에서 넘어지지 마시고요. 네, 정면 이렇게 보시고 운동도 잘 하시고 상쾌한 아침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상민님, 굿모닝. 그리고 해피라이프님, 굿모닝. Good morning. 일어나서 아침 준비해야 하는데 아직 침대 위에 있네요. I need to get ready and set up breakfast, but I'm still in bed. I know. You know, sometimes when you're at the start of the week, you feel extra heavy, extra lazy. But like I said in the opening, you gotta get things done and over with.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내가 미루고 있는 걸 하다 보면은 이 답답함이 조금 사라집니다. 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씩 해보시고요. 또 맛있는 아침 준비하셔야죠. Happy Life Morning Groover. You can do that while tuning into Morning Groove. 너무 좋아요. 우리 모닝 그루브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So while you're tuned in, if you'd like to talk to me, send us your message to Sharp 1013. It is 51 per message and 101 for longer messages.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오늘도 사용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e're such an intimate radio program, right? We always talk to each other, say hello. 아침에 이렇게 굿모닝 하고 시작하면 되게 기분 좋지 않나요? 밖에서도 항상 이렇게 좋은 아침 하거든요. 우리 박은혜 팀장님 굿모닝, 우리 윤동혁 감독님 굿모닝 이렇게 또 인사를 건네고 시작하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사 많이 건네주세요. 주시고요. Yeah, so that is how you can talk to me, Morning Groovers. I actually heard and noticed that some of our Morning Groovers, like they would actually come to TBS office to meet me, and I feel so thankful for that.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소통의 창이 항상 열려 있다 보니까 이제 저를 좀 만나고 싶어하시는 어떤 Morning Groover 분들께서도 이렇게 TBS를 좀 찾으시면. 뭐 TBS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너무 감사한데 제가 항상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순간이동을 해서 다른 곳으로도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안타깝지만 너무 아쉽지만 만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괜히 또 귀한 발걸음 하셨는데 저도 못 만나고 이렇게 가시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만은 너무 감사하지만 소통은 방송 중에 이렇게 문자로 해주시는 것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또 많은 관심, 성원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nd yeah, so among those Morning Groovers who actually visited TBS, they asked me like how I can improve my English skills. Just like summer, 뭐 이렇게 또 문의를 해주셔서 Yeah, so let me give you that tip since I'm not able to meet you guys one-on-one in person. 여러분들 한 분 제가 만나 뵙지 못하니까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많은 문의를 주세요. 이제 언어를 어떻게 하면은 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이런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사실 제가 드리는 답은 항상 거의 비슷하긴 하거든요. I think I mentioned this last Friday too. 틀릴까봐 입 닫으면 끝납니다. Once you close your mouth, once you start not talking, just because you're afraid that you're going to make mistakes, that's it. You won't improve your English or whichever language that you are trying to improve. 그래서 틀리는 거 다 감안하시고 우리 아기들이 처음에 엄마 밥 이렇게 할 때 문법이 맞지 않는데도 그냥 아이들은 말을 하면서 늘잖아요. It works exactly the same. 그래서 내가 틀리든 일단 말을 내뱉어야

0: 어떤 언어든 다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And if you are used to doing that, 내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하는 게좀 익숙하시면 그냥 영어를 문법 계산, 뭐 동명사 ing 막 이런 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성대모사 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레이디 가가 인터뷰를 보고 저 언니처럼 얘기해보고 싶다 이러면은 얘기 한번 해보시고 or if you'd like to mimic someone like I don't know Donald Trump, go ahead and do that, Barack Obama or whichever person that you would like to mimic, just try to mimic that person. 그러니까 막 흉내를 많이 내시는 거.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것. 외국인이 영어를 잘하는 것, 이런 거는 흉내를 잘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대모사를 뭐 이제 잘하거나 이러면은 금방금방 언어를 좀 이렇게 배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Yes, I try to do that. 근데 그것만 하시면 안 되죠. 이제 그 와중에 단어도 외우시고, 영어도 많이 들으시고, 이렇게 많이 많이 하다 보면은 늘수 있습니다. Believe it or not, after a few trial, time will pass. And if you do that consistently, you will improve for sure. 100%. I guarantee. 제가 100%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파이팅! 제가 응원 메시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ay, now let's move on. 이제 또 우리 모닝 그룹 프로그램 본격적으로 가동해야죠. So we have a lot of fun stuff in store for you today. So we will get to all of that in a minute after a word from our sponsors.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세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0: We're gonna now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프라이데이 리슨 업 아워 모닝 그루버스 아워 파트타이머스 우리 모그들 그리고 알바생들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오늘의 질문 나갑니다. 오늘의 질문은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미해결 과제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 계속 못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미해결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So what is one unfinished task that immediately comes to your mind? What is one thing that you have been meaning to do but still haven't gotten around to? 질문 쉽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뭐 이렇게 미루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기는 해요. So I don't really postpone that much, but I guess I would also think about the answer too. 우리 바구니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엔 다이어트? 뭔가 하시고 계신 건지 미루고 계신 건지 모르겠는데, 책상 정리라고.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우리 팀장님? 의향이 있으시다고 하시네요. 좋아요. 제가 한번 종종 내려가기는 하는데, 사무실에. 뭐, 내려갈 때마다 슬쩍, 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깨끗하세요, 식상. 대신 뭐가 많은데, 나름대로 그 룰이 있어서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본인만의 어질러도 룰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래서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책상 정리.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What else is there? Maybe replying to someone. 뭔가 이렇게 톡에 1표시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아서 이 사람한테 답변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It could be grocery shopping. Oh, I came up with my answer. I actually have to get my car washed. 세차해야 돼요. 저 겉에서 차가 너무 지금 지저분해가지고 약간 사이드 미러도 솔직히 좀 흐릿하게 보이거든요. So for the sake of safety, I would have to get my car washed. So I guess that's what I've been postponing. So, morning groovers, let me know what is that one unfinished task that immediately comes to your mind. 지금 당장 떠오르는 미해결 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if you're tuning in through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Let's now have a

0: It is the 22nd of June, Monday morning.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I'm Summer, and here is a quick look at today's weather. Keep an umbrella close by today as scattered showers are expected to develop from the afternoon into the evening, mainly across the capital region and other inland areas. Meanwhile, Jeju Island can expect periods of rain from the morning through the evening. If you're traveling in areas affected by showers, please be aware that visibility may be reduced and roads could become slippery, so extra caution is advised. Some of these showers could be quite active, bringing gusty winds, thunder, and lightning. In addition, northern Gyeonggi and the inland and mountainous areas of central and northern Gangwon may even see small hail. Jeju Island is expected to receive 20 to 60 millimeters of rain. Elsewhere, showers may bring 5 to 40 millimeters across Seoul, Incheon, and Gyeonggi province. Inland and mountainous areas of Gangwon, inland Chungcheong, inland Jeolla, and inland western parts of the Gyeongsang region could see between 5 and 30 millimeters of rainfall. As for temperatures this afternoon, highs are expected to reach 29 degrees Celsius in Seoul, 22 degrees Celsius in Gangneung, 28 degrees Celsius in Daejeon, 26 degrees Celsius in Gwangju, and 24 degrees Celsius in Busan.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2.6 degrees Celsius. If you're heading out later today, be prepared for sudden changes in the weather and don't forget your umbrella.
1: Good morning. 와이프가 썸머피디님을 성대모사에서 가끔 웃길 때가 있어요. 미해결 과제는 뱃살 빼기네요. 언제 해결될지 라고 해주셨고 조시 던의 올드스쿨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제 성대모사를 어떻게 하시는 거지? 제 성대모사요? 혹시 뭐 트럼프를 성대모사하는 썸머를 성대모사 하시는 건가? 강준을 따라하는 썸머를 내가 한번 따라해볼게요. 뭐 이러면서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제 말투? 너무 궁금해요. 한번 초청해가지고 한번 성대모사 이렇게 하는 거 한번 제가 봐보고 싶다. Alright, morning givers. 가끔 제 진짜 친한 친구 중에서 저 흉내내는 친구가 있는데 이게 약간 거울 치료가 되더라고요. 내가 저래 이러면서 너무 싫다, 너무 별로다 이러면서 좀 거울 치료가 되는 효과가 있는데 부부께서 이제 같이 한번 모닝그룹을 청취하시고 계시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I guess your unfinished task is to lose weight, lose that extra belly that you have. 아, 이게 식단을 하셔야 되는 거라서 쉽진 않을 텐데요. 예, 미해결 과제니까 언젠간 해결이 되겠죠. 좀만 더 노력해보시고. 이 신청곡 저희가 틀어드리고 싶은데 이 곡이 시스템이 없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기회에 한번 틀어드릴 수 있으면 틀어드리고요. So sorry that we couldn't play your song request. So we're gonna have a listen to Fall Out Boy's Centuries, everyone. Stay tuned!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Quick, Morning Groover asked a very good question. 오, 쌈마피디, 오, 화면은 언제 송출되는 겁니까? 예전에 저 고등학교 때 우리 화학선생님 말투인데, 오, 학생, 오, 우리 쌈마 학생, 지금 주무시는 겁니까? 오, 맨날 이러셨거든요.

0: 어쨌든, to respond to your question, unfortunately, there's something wrong with the system here that's going on at TBS right now at this moment. So unfortunately, you will not be able to see the viewable radio today.
1: 뭔가 시스템에 오류가 있나 봐요. 밖에서 이제 윤 감독님이랑 박은혜 팀장님께서 엄청 막 이렇게 이거를 막 해결하려고 하셨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쉽게도 보는 라디오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너무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오디오라도 다시 듣기로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예. 너무 죄송하고요. We're trying our best, everyone. 아시잖아요. 우리 밖에 지금 사람도 안 계시고 이래가지고 지금 주조정실에도 사람이 잘 안 계시고 막 이래서 이게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23개월째 무급으로 다들 열심히 고군부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 이 자잘한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너그러운 마음으로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kay, let's now move on to more of your messages. 메시지들이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는데요. 하진 모닝그루버 굿모닝입니다. 수영하고 나왔습니다요. 정말 상쾌하시겠군요. 몸이 좀 더 가벼워진 나 자신을 만끽하면서 오늘 하루 멋지게 또 시작해 주시고요. 펭귄킬러님 굿모닝. 서비 우리 영H님 오셨고요. 워터탱크님 지각 출소 체크합니다. 한 주도 승리하세요. Have a winning week. You too, 워터탱크 모닝그루버. What a nice word to start with. 우리 쿡 모닝그룹 오셨습니다. 서머피디님, 모그가족분들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일 마치고 퇴근길에 출석합니다. 하늘이 좀 흐리지만 개인적으로 덥지 않아서 저는 좋네요. It's a little cloudy today, but personally, since it's not that hot, I personally love this weather today. Have a safe drive back home, 쿡 모닝그룹.
0: 오늘 약간 비 예보도 있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우산 꼭 챙기시고요. Okay, so let's go back to our morning groove Q&A question. 내가 지금 해야 되는, 당장 떠오르는 미해결 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What is that one unfinished task that immediately comes to your mind?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Chenny Song morning groover responded.
1: 저는 부모님께 자주 전화하기요. 생각처럼 쉽진 않네요. 항상 마음은 먹는데 매번 미루는 것 같아요. 오늘은 미루지 않겠습니다.
0: Calling my parents often, it's not as easy as it sounds. I always make up my mind, but I feel like I put it off every time. And I won't put it off today.
1: 그러니까요. 이 부모님께 전화하는 거 마음처럼 쉽게 되지가 않을 때가 있는데 또 생각을 해보면 내가 거는 전화를 항상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반갑게 받아주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 생각해보면 사실 거의 부모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Right?
0: You know, sometimes I call someone and they might not want to pick it up at all, but parents would always be willing to pick up your phone call. So isn't that really lovely and thankful? Something to be really thankful about, indeed.
1: 솔직히 제가 거는 전화 뭐 직장 동료나 친구였을 경우에는 제 이름이 딱 떴을 때 아, 얘 또 왜 전화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다들 이렇게 좀 환영하는 분위기로 전화를 받아주는데 그게 새삼 감사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찬이송 모닝그루버 오늘만큼은 또 미루지 말고 또 반갑게 부모님께 전화 걸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0: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는요. 저는 바로 생각이 난 게 이번 주 오픈 클래스가 있는데 플로우를 아직 정리를 못했어요. 오늘 내일 운동하고 해야죠. 오픈 클래스에 제가 신청한 노래 신청해봐요. Come and get your love 신청해 주셨습니다.
1: 아, 우리 체육부장님도 미루시는 게 계시군요.
0: So what came to my mind right away is that I have an open class this week, but I haven't organized the flow yet. I guess I will have to work out today and tomorrow first and then do it.
1: 그러니까 운동은 안 미루시고 운동은 정말 절대 안 미루시고 이 오픈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운동 다음에 하시는 걸 좀 미루셨군요.
0: Always working out is like the top priority when it comes to 체육 부장님.
1: 이게 플로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픈 클래스 있을 경우에는요. 그렇죠. 좀 큼지막큼지막하게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지를 이렇게 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좋아요. 운동하시면서 생각해 봐도 될 것 같아요. 운동하면 온갖 생각이 막 나잖아요.
0: You know, a lot of things comes to your mind when you're working out, so I guess you can start doing that while you're working out. And maybe take down the notes right afterwards and get it done.
1: 좋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놀랍게도 미루는 게 다소 좀 있으신 것 같은 우리 모닝그루버들 해야 하는데 계속 못하고 있는 일 미해결 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0: What is that one unfinished task that immediately comes to your mind?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I guess this song was featured in the movie The Guardians of the Galaxy, right? 영화 요즘 좀 빠져서 보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OST들 들으면서 영화 보니까 좋더라고요. 요즘에는 존 윅을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원하게 뭔가 부시는 액션이 너무 이렇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카타르시스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4까지 봤고 스핀오프를 남겨둔 상태인데, so I'm waiting for the next series of John Wick, and I heard that it's in production, so it should be released in 2027 or 2028. 근데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어요. 저는 막 테이큰 막 이런 거 옛날에 재밌게 봤는데 솔직히 첫 번째 거 보고 두 번째 거는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존 윅은 이 나름의 스토리도 있고 말이죠. 이제 와서 좀 뒷북으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Anyways, a little TMI from me, Morning Cubers. 여러분들의 미 해결 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Kim's Fan Morning Cover. 지금은 한직에서 잡다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무역인으로서 역량과 업무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공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외환 전문역이랑 비즈니스 영어 번역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 날이 언젠가 오리라 믿습니다. Although I'm currently doing tasks in a minor position, I am continuing to study to maintain my competence and business sense as a trade professional. I am preparing for the foreign exchange specialist and business English translation exams, but it's not as easy as I thought. 제가 우리 킴스팸님의 어떤 그 부장님 혹은 고용주였으면은 정말 그 승진을 주고 싶을 정도로 like if I were your boss, I would give you a huge promotion. Like who does this? Making this sort of effort just to work better? 그러니까 나를 위한 개인적인 그런 어떤 취미가 아니라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자격증을 따는 이 모습, 제가 사장이라면 진짜 감동.

맞을 것 같아요. 이 열정 있으시면은 따실 수 있죠, 충분히. You're already in the process. It's not like you're postponing. 뭐 미루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지금 돌입을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 자격증 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짜 그 프로모션까지 쭉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우리 모닝그루버들이 많으신데, 사투기 모닝그루버. 제2 해결 과제는 전국 마스터스 수영대회 우승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 주 5일 열심히 수영 중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지방대회 입상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오늘의 신청곡은 Carpenters의 Yesterday Once More. My unfinished task is winning the National Masters Swimming Championship. I am swimming hard 5 days a week for this goal. Last Saturday, I placed in a local competition. Please congratulate me. 박수, 우리의 마린 보이, 마린 프린스, 사뚜기 모닝 그룹어. 또 이렇게 기록을 또 세우셨군요. 와, 이거 준비하시려면은 어떤 그 컨디션과 페이스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시고, 이 하루가 빠지면 또그 페이스 유지가 힘들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매일 악착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아, 이 정신이면은 뭐, 당연히 입상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영대회 우승, 전국 마스터 수영대회 우승, 우리 사뚜기 모닝 그룹어가 나갑니다. 다들 길을 비켜주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파이팅이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계속해서 이렇게 미해결 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약간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 거창한 거 많이 보내주시는데 너무 멋지신 분들이 많으셔서 소소한 걸뭐 있죠. 저는 청소를 미루고 있어요. 집안에 먼지가 쌓이고 있어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Maybe organizing the apps in your phone because you have way too many apps on your phone. Replying to your boss's messages. 뭐 이런 거 등등 있을 수 있으니까요. Let me know about those Unfinished task that you have. 미해결 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lright, morning viewers, stay tuned. I'll be back for the second hour.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the Carpenters yesterday once more.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Good morning,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I'm Summer PD, and I'm really happy to have you joining me this morning, too. We are here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and you can catch us by tuning into 101.3 throughout Seoul and nearby areas. Also, you can listen for free by tuning into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nd listen over there. We're live in the studio, 생방송으로 만나고 있는 Morning Groove입니다. Unfortunately, we don't have viewable radio available today. We will try to get that done on Wednesday. 수요일에는 보이는 라디오 가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eanwhile, you can still tune in through radio. We are also live every Monday, Wednesday, and Friday. 매주 월, 수, 금 생방송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 부탁드리고요. Alright, Morning Groovers.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Always, you can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누가 또 오셨을까? Dragon Duck Morning Groover. 굿모닝, 여름님, 모그님들, 하트. 저는 오늘 아침에 골프 연습, 몽구 산책, 가지, 첫 수확했습니다. So you did a lot of things this morning. 어떻게 지금 아침 8시밖에 안 됐는데 이걸 다 하신 거지? It's only 8 o'clock in the morning, but you managed to get your golf practice, walk your dogs, and also grew your eggplant. You have been doing that, and now you finally got to eat them. 와,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가지가 엄청 때깔이 좋네요. 반짝반짝. 한번 이렇게 좀 닦으신 건가요, 겉면을? 그리고 제가 또 우리 드래곤덕 모닝그룹의 그 몽구 영상과 사진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Dragon Duck is always sharing the picture of their dog on our open chat room. K톡 이제 오픈 채팅방이 있거든요. TBS EFM 모닝그룹 거기에다가 귀여운 이제 강아지 몽구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계신데 너무 힐링하면서 보고 있어요. Thank you for sharing all of that, Dragon Duck Morning Groover. Again, we have a theme for today, Morning Groovers. 오늘 저희 주제가 있죠. 미 해결 과제입니다. 지금 당장 떠오르는 나의 미 해결 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있었고요. So yes, what is that one thing that you have been meaning to do but still haven't gotten around to do?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루버 같은 경우는요. 올해 건강검진해야 되는데 아직 미루고 있어요. 여름 휴가 다녀와 예약하려고요. 병원 가기 싫어요. I need to get a health checkup this year, but I'm still putting it off. I'm planning to make an appointment after coming back from summer vacation. I hate going to the hospital.
2: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귀찮아요, 이런 게. 그래서 다들 아, 여름 휴가 갔다 와서 예약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죠.
0: So by the time when you actually have to make that reservation, maybe it's too late.
2: 그래서 아마 11월, 12월까지 미뤄질 수가 있습니다. 가기 전에 예약하셔도 이게 제가 저는 4월 달쯤에 받았어요. 아니다, 5월에 받았나? 근데도 은근히 자리가 별로 없고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0: So it's like a fierce competition. You gotta schedule, you gotta book your health checkup.
2: 이것만큼은 절대 미뤄선 안 되죠, 우리 모닝그루버들. 부지런히 또 시간이 있으실 때 건강검진 받으시고요. 펭귄 킬러 모닝 그루버, 지난주에 갔다 온 컨퍼런스 보고서 아직도 완성 못하고 있어요. AI의 도움을 받기는 했는데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끝내지를 못하고 있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0: I still haven't finished the conference report from last week. I did get some help from AI, but I feel like something is missing, so I can't seem to finish it.
2: 이거 마무리 터치는 꼭 휴먼 터치가 들어가잖아요. AI는 기본적으로 밑그림을 딱 깔아주면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게 여기저기 다 보여요. 뭐 수정해달라고 그러면 또 수정해야 되고, 아 그렇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이러면서 수정을 해주는데 또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또 열심히 하니까 또 뭐라 할 수도 없고요. 결국에는 이 펭귄 킬러의 마지막 파이널 매직 터치가 필요한 부분이군요.
0: I hope you get it done.
2: 꼭 오늘 해내시길 바라고요. 중요한 것 같으니까.
0: Morning Groovers, we will get to our segment Lyrics Gone Wrong.
2: 또 가사 읽어드리는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0: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This is I Will Wait by Mumford & Sons.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4: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5: 'Where famous lyrics are no longer sung but dramatically performed by some very questionable characters. Who's that girl? Can you still recognize the song with these lyrics? 'Morning Groovers, it is time for Lyrics Gone Wrong. Something's gonna be wrong with those lyrics that I'm about to read.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The lyrics stay the same, but the delivery completely out of control, out of order. 네, 맞습니다. 오늘도 부캐 게스트가 노래 가사를 열심히 낭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이 부캐가 자신만의 말투로 열심히 읽어드릴 거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우리 알바생들분들께서는 그 낭독을 잘 들어보시고 아, 이 노래 제목이 이거구나 하고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Yes, so secret character guest will read out the lyrics, a song for you. And here is the catch. They will not read it normally. They will read it with their own character.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사를 고지고대로 읽는 건 아니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today, an airline's flight attendant will be reading the lyrics for us. Oh, so it's going to feel like you're traveling abroad. 여러분들, summer vacation already. 벌써부터 여름 휴가 기분 내시라고.

오늘은 또 외국인 승무원 언니 좀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벌써부터 이제 막 아침이고 일하기 싫고 이랬는데, 뭔가 가볍게 들으면서 여행하시는 기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Alright, flight attendant, are you here? Okay, 오셨습니다. Let's go.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aboard. This is MG Airline 1013. Y'all know what it is, yeah? It is the Princess Lee Hyori speaking. Yes? Fasten your seatbelts now. Now. Be ready to take off. Hey, girl. Girl. Over there. Yes, you. You. You go, girl. Yes, you. Over there. Sit down, ladies and gentlemen. Okay. That girl. Yes, girl. You too. You over there. That girl. That girl. Yes, go back to your seat. Go. Say what? 오늘은 또 어떤 옷을 입어야지? Madam, your outfit is fine. Take your seat. 앉으세요. Meal time. 밥 먹을 시간. Here. 이건 어떠니? 저건 어떠니? Beef, chicken. Beef or chicken. Two menu only. 고민 하지 마, girl. Oh, you want beef? Sorry. We don't have one. Just eat chicken. It's not free. 저가 항공. 이거 어떠니? 저거 어떠니? 면세품. 고민하지 마, girl. Now fasten your seatbelt. 오케이. 돌았어. 왜 이렇게 이것만 하면은 제가 힘들지? It's not like I'm learning the ropes. Thank you so much. Have a safe flight back to the States. 여러분들 이제 승무원 무서운 승무원 분께서 여러분들 fasten seatbelt 하라고 경고를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무섭죠? So you gotta fasten your seatbelt when it comes to parking, when you're driving around your alley, neighborhood, wherever. 내가 달리든 달리지 않든, 내가 택시에 뒷자리를 타지 않았든 안전벨트는 필수고요. 안 그러면 혼날 것 같죠? Alright, Happy Life님께서 Today's guest flight attendant. That's right. 여러분 근데 가사 들으셨어요? 오늘 진짜 뭔가 쉽게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So I really, really hope at least one morning groover could catch the lyrics from this flight attendant. 이 너무 무서워서 조금 당황하실 수는 있는데요. 가사를 꼭 들으셨으면 합니다. 뭔가 우리나라 승무원분은 아니셨겠죠? 예. 네, 식사하시겠습니까? 오늘 치킨이랑 소고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전벨트 매주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원래 해주시는 게 국룰인데 말이죠. 우리나라 진짜 승무원분들 너무 친절해요. Alright, morning groovers. If you could take a guess to the lyrics, 어떤 노래였는지 혹시 눈치를 채셨다면 여러분들 정답을 퀴즈 타임이니까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know? Send in your answers to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s well. Leave your comments there. It's free. Okay, morning groovers,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This is Gwen Stefani. Holla back, girl!

0: Alright, morning goobers. I'm back. Oh, I'm so happy because I see some answers being sent in from our morning goobers. Finally. Oh, 드디어 만족, 만족, 대만족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답을 보내주신다니. I'm so happy. So, let me go through all of them.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 2, 8, 3. Oh, 심지어, new morning goober. Welcome to the show. 정답은 이효리의 유고걸. 오늘 처음 듣는데 너무 재밌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침마다 주파수 고정입니다. 100점, 100점입니다. 맞아요. 놀라지 마시고 이렇게 또 용기 내서 고정으로 이렇게 결정을 확 해버리시는 우리 1283 모닝 그룹어. Welcome to the program. You are now number 2500 모닝 그룹어. 우리 모닝그루버가 되신 거를 환영합니다. 또 마침 신고식을 완벽하게 하셨어요. 정답까지 이렇게 딱 보내주셔가지고 6666 모닝그루버. 와, 뒷번호가 되게 신기하네요. 이효리의 유고걸. 학생 때 정말 많이 들었어요. 친구 만나러 가기 전에 옷을 고를 때 정말 많이 들으면서 흔들었는데 추억이네요. 지금은 출근할 때 뭐 입을지 고민고민하는 하루네요. So I used to listen to this song a lot. And whenever I went to buy some clothes with my friends, I would just shake it, shake it, shake it. 진짜 그러셨어요? 이거 보통 흥이 아니신데? 저도 한흥 하는데 이거 막 진짜 옷 갈아입으면서 이거 났다니? 어? 저거 났다니? 막 이러신 거 아니에요. 진짜 유쾌하신 모닝 그룹이시다. 추억의 노래 You Go Girl이었고요. 우리 뮤지컬 러버 5558 모닝 그루버도 굿모닝. 아니 효리 언니의 유고걸이 이런 느낌이라고요? 아 진짜 너무 잘하신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Thank you for complimenting. I don't know if you have actually encountered this kind of flight attendant when you were traveling abroad, because I did personally, and they really differed from the flight attendants from Korea.
1: 한국 이제 승무원분들이랑은 좀 차별점이 굉장히 명확하더라고요. 약간 유러피안 항공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보다는 승객의 안전 뭐 이런 걸 조금 최우선하신 것 같아요. So they would put the passenger's priority as like the most important top priority. 근데 우리는 또 그거 플러스 서비스도 엄청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But you know, like the airlines from Korea, it's all about that big service. 그래서 굉장히 또 만나면은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티켓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막 안내해 주시고 하는데 거기는 tickets, tick there, 막 이러면서 이렇게 저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2: I actually remember this one experience. I was like really thirsty after having a short nap, so I wanted to have some juice. So I was like, excuse me, can I please have some juice? And they were like, it's over the back, over there.
1: 저보고 직접 가서 이제 주스를 이제 먹으라고. 저 화장실 옆에 스낵이랑 주스 있다고. 그래서 가서 마음껏 먹었어요. Oh, that's nice. 이러면서 이제 혼자 가서 셀프로 뭐 이렇게 과자 같은 거 좀 챙겨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게 좀 달랐다. 우리 얼짱님께서는

저는 저 진짜 유럽 저가항공에서 저런 승무원 만나봤어요. 근데 그래야 승객들이 말을 듣나 봐요. 정답 유국어로. 그렇죠. 맞다니까요. 진짜로. 저는 심지어 Everybody sit down 이거를 진짜 경험해 봤었어요. And it was even in Spanish, so it was like more intimidating. Ladies and gentlemen, sit down. 이게 스페인어로 damas y caballeros, siéntate 이거거든요. 근데 damas y caballeros, siéntese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뭔가 권위적으로 느껴져가지고 엉덩이가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Black Jew Morning Groover. 중간중간에 크리스티나가 나오는 듯한데요. 상순 씨 부인 앞으로 해도 이효리, 뒤로 해도 리효리, You go girl!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아닌데요. Christina wasn't even there. She was nowhere close to Morning Groove today. I guess that you're expecting Christina soon. 또 조만간 크리스티나 만나시고 싶으시구나. 우리 모닝 그루버들 자꾸 크리스티나 요청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자꾸 먼산 바라보면서 흐린 눈하고 있어요. 메롱. 여러분들, 할 캐릭터들이 많아가지고 좀줄서 있기 때문에. There are a lot of volunteers for this particular segment, so Christina will get her chance when it comes to her opportunity.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께서도 크크크 이효리 you go girl so easy라고 하셨어요. 아, 만족 만족 대만족입니다. I'm like 100% satisfied, morning groupers.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rticipation.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정답은요 이효리 씨의 you go girl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또 이효리 언니의 you go girl 가사를 우리 플라이트 어텐던트께서 열심히 그 추임새까지 하면서 다다다다다 that girl 막 이러면서 읽어주셨습니다. So this segment will continue the next week also and the week after. 계속해서 매주 이렇게 부캐가 노래 가사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또 어떤 부캐가 나올지 어떤 부캐가 가사를 읽어줄지 you go girl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d also feel free to request a character and maybe Summer can try her best to pull it off. 또 여러분들 썸머 이거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또 요청 넌지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아, 이거 좀 해볼만 하겠다 싶은 게 있으면은 또 부캐 장착하고 열심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So do that, Morning Groovers. So that was Lyrics Gone Wrong segment, Morning Groovers. Later in the program, after reading some news and weather update, we will get to more of your messages about those unfinished tasks. 계속해서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 미해결 과제 사연 더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이라도 시간 있으니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떠오르는 나의 미해결 과제 어떤 것들이 있나요? What is one thing that you have been meaning to do but still haven't got around to? It could be those little things that I mentioned. 소소한 것도 좋으니까 언제든지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nd since you guys took a lot of effort to guess the song title, we're gonna now finally have a listen to the one and only 이효리 featuring that song, You Go Girl. Hey,

0: 올해 12살 상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0: Okay, morning viewers, back to our topic. What is an unfinished task that you have been postponing? 나의 미해결 과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알아볼게요. 5558 Morning Groover said, 제가 미루고 있는 것은 이것도 말하자면 저는 오풍이 심해서 단열벽지를 붙여야 지하고 산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붙이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꼭 붙여야겠어요. 그리고 여름 옷 꺼내는 것도요. 잠깐만요. Okay, 단열벽지는 알겠어요. 이거는 정말 귀찮고 it requires a lot of effort, so I know why you're postponing, but you haven't gotten out your summer outfits yet from the closet, so it's not organized, so that means you have like thick jackets inside your closet, those mufflers and everything. 그런 거예요, 지금 상태가? 와, 저는 여름 옷 2월 말에 꺼냈어요. 여름을 너무 기대하는 저로서 3월부터 금방 따뜻해져 막 이러면서 얼른 꺼냈거든요. 야, 뮤지컬 러버 얼른 꺼내십시오. 날 되게 덥잖아요. 지금 이제 밤에도 막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해결 과제 꼭 해결해야만 되는 그런 미해결 과제 of 미해결 과제였습니다. 우리 제철 평양냉면님 반갑습니다. 이번 달에 병원 홍보 내용 블로그로 업로드해야 되는데 업무가 몇 개 겹쳐서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I need to upload this month's hospital promotional content to the blog, but because a few tasks got overlapped, I haven't even been able to start it yet. Okay, so this is only the start of the week, so I'm pretty sure you can get them done within the week.
1: 이제 한 주가 막 시작하고 있으니까 요거 정도는 이제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홍보 내용들 어쨌든 적당하게 어떤 부분을 홍보해야 될지는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쵸?
0: 업무가 자꾸 겹치다 보니까 일을 이래서 제가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This is why I always try to get things done in advance. This is a little bit of TMI, but I write the script for Morning Groove like a week advance.
1: 보통 작가님들 보시면 원고를 방송 직전까지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전날 밤에 이제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한 주 전에 근데 그게 또 박원혜 심사님이랑 저랑

So from the very start of the program until now, we have been talking about your unfinished task. 미해결 과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보고 있었는데요. Let's read this message by 6497 Morning Groover. 오늘은 Morning Groover 듣다가 문득 한달 내내 미뤄둔 세차를 해야지 생각했는데 또 비가 온다네요. 도대체 남들은 세차를 언제 하는 건가요? 타이밍 맞추기 정말 어려워요. I know, like, when are you supposed to get your car washed? Because once you get it washed, it's gonna rain anyway. So when do people actually get their car washed?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귀여운 게 뭐냐면, 막 가뭄이 좀 되게 심했을 때, 사람들이 내가 세차하면 비 온다고 막 이러면서, 그때 다 하나, 둘씩 다 나오셔가지고 세차 되게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기우제 지내겠다고. 그 마음이 되게 약간 어쨌든 되게 귀엽잖아요. So people in our country wash their cars so much during a drought. I think it was last year, saying that it was some sort of a ritual for rain. 그 마음이 뭔가 진심이 되게 느껴지면서 좀 귀엽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다들 세차하신 분좀 많을 텐데 저도 오늘 비 오는 거 몰랐거든요. 세차 안한 제가 승자. double on morning giver. 아침부터 노래 너무 좋아요. 아, 그러니까요. It's all on our 박은혜 팀장님 또 beautiful 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주시고 계시는 우리 아름다운 박은혜 팀장님이 좋은 선율을 여러분들에게 펼쳐내 주실 거예요. 계속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Morning Groovers, it is time for me to wrap up the program. Thank you for tuning in today, everyone.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And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for this Wednesday for another live session of Morning Groove.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another perfect song suggested by our 박은혜 팀장님. This is James Blunt. Hi.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find by searching 101.2, 10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Say hi, drop a thought, share your morning. We always love hearing your voice in the mix. If you missed the live show, don't worry, because we'll meet you again with a rerun at the 6 p.m. the same day, and also one more time at the 2 a.m. the next morning.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공간이 여러 곳 마련되어 있는데요. 카카오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유튜브,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은 라이브 스트리밍 준비되어 있습니다. Hope you had a good weekend. 즐거운 주말 되셨나요? It was a hot one for sure. 굉장히 무더운 주말이었는데 잘 지내셨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저는 그 친구의 결혼식을 갔습니다. 저는 사실 뭐 결혼식을 자주 가는 편이 아니거든요. 물론 저의 결혼식에 와줬던 사람들의 결혼식은 꼭 가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이 결혼식에 와준 사람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평생 잊지 못하거든요. So I attended a friend's wedding yesterday. And frankly speaking, I don't go to weddings very often. But I always make an effort to attend the weddings of people who came to mind. Somehow you never forget the people who showed up for such an important day in your life. 그래서 어제 친구의 결혼식에서는 두 번의 축가 공연이 있었습니다. So this particular wedding that I went to yesterday featured the two wedding singing performances, right? Wedding songs performances, right? 신랑이 이 잘 알려진 그 밴드의 기타리스트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이제 밴드와 약간 어쿠스틱 기타를 치면서 어쿠스틱 세트로 본인의 곡을 한 곡 불렀고요. 그리고 잘 알려진 싱어송라이터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곡의 공연이 있었는데, so first, the groom is actually a guitarist of a well-known rock band. So he performed with his band for an acoustic set. And the second performance was by a well-known singer-songwriter who took the stage for a special wedding song. 그래서 이 신랑 신부 측의 입장에서 웨딩 싱어의 성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Choosing a wedding singer for bride and groom is actually a very important decision. 뭔가 이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아티스트에게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가장 인지도 높은 아티스트를 섭외하기 위해서 여러 인맥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ometimes they invite an artist with a personal connection to their story, which was the case for yesterday. 어저께의 경우가 그랬던 것 같고요. And other times that they call in every favor they can to book the most recognizable performer possible. 이렇게 축가 가수 섭외하는 일은 이 결혼식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In many ways, finding the right wedding singer becomes one of the key parts of planning this, celebration. 또 하객의 입장에서 보면요. 축가 공연 굉장히 재밌죠. 아주 인티메이트하고 이 퍼스널한 시간을 함께하는 특별한 경험이죠. For the guest, I think, wedding performance is a very intimate experience. It's not just a concert. It's a sort of a music attached to a real moment in somebody's life. Make it feel very personal. 또 축가를 그럼 부르는 가수의 입장은 어떨까요? 좀 생각해봤는데 가수의 입장은 뭔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I think imagine being a wedding singer isn't always easy. Of course, there are wedding singers who do like thousands of performances, like Greg. Greg은 뭐 몇천 번의 이제 웨딩 싱어 공연을 했다고 그랬는데 Greg 같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뭐 a piece of cake, right? 그렇게 어렵고 이 부담스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축가를 부르는 가수 입장에서는 이 공연장, 그러니까 결혼식장이 전문 공연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음향 환경이 최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죠. The acoustics are not really ideal at wedding halls, right? Because, you know, it's not obviously a performance space intended for, you know, concert, right? It's not a proper
concert.

nor a proper stage. 그러니까 뭐 또 무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식장 이 한켠에서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이렇게 신랑 신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뭔가 공연을 하는 그런 보통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ight? Because he or she has to perform in a corner of the wedding hall, kind of looking toward the groom and bride, right? Kind of giving a personal performance for, you know, bride and groom. 근데 또 이제 공연장에 가면은 이제 팬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는 건데 이제 웨딩홀에서는 본인의 팬들이 아니라 그냥 굉장히 넓은 연령대의 관객을 고려해서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So you're not performing for your fans at wedding halls, right? You're basically performing for a room full of family, friends and loved ones, you know, age from like, you know, infants to, you know, grandmothers and grandfathers, right? So it is a very unique role and is, I wouldn't say it's the most comfortable situation for any singer to perform at weddings. 그래서 어저께 웨딩 싱어 두 퍼포먼스를 보고 굉장히 기억에 남아서 오늘 이 웨딩 싱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기억에 남는 웨딩 싱어는 누구였나요? So, who is the most memorable wedding singer that you have ever seen in your life? 아주 굉장히 뭐 이 심플한 질문이죠. 근데 요즘엔 SNS 보면은 웨딩 싱어는 막 거의 다 모두 다 영상을 촬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which makes the situation all but more difficult and very uncomfortable for wedding singers. 막 그냥 뭐 기록이 안 남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카메라에 거의 담기기 때문에 상당히 또 부담이 되는 그런 이 퍼포먼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So again, 기억에 남는 웨딩 싱어 누구셨는지 most memorable wedding singer that you have ever seen. 문자로 주실 경우는요.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아니면은 저희 카카오 오픈 채팅방 또는 YouTube live stream에 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So the groom, my friend who got married yesterday is the guitarist of this band, Solutions. Solutions라는 뭐 인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뭐 유명한 밴드이죠. 바로 이 곡을 연주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This is Solutions and congratulations to again to my friend Naru, the guitarist of the band Solutions. This is the Solutions, Shine on Me.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4: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3: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5: Solutions Shine On Me was the song you heard before the break. So today's topic, I'm not sure if it's a proper topic for Monday's show, but since I went to the wedding yesterday, I thought it would be good to talk about it right away. So the question today is memorable wedding singer. 이게 참 어저께 그 친구도 나루 씨도 singing the performing the song that you just heard, right? It was like an acoustic set, rock band지만 이제 이 거기서 막 full band 공연을 할 수 없으니까 he resoluted for the simpler acoustic set. 근데 뭔가 굉장히 약간 부끄러워하더라고요. I'm sure that he must have performed this song hundreds of times before, but I guess I could kind of see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0: K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Sounds like Tae is kind of really enjoying his second coming, right? 굉장히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계실 만큼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죠. As a musical actor and also host of a very popular radio show. 그죠? 참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Let's get to some more of your messages. I posted the same question on our Threads account as well. 또 이 웨딩싱어 기억에 남는 웨딩싱어가 누구와 있었는지 여쭤보고 있었는데 남겨주신 분은 키모 코리아 레인이라는 아이디를 쓰신 분인데 인생 영화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 웨딩싱어 애덤 샌들러 웨딩싱어의 곡을 그 유튜브 그 링크를 올려주셨는데 I think this is a YouTube link for Wedding Singer, I guess part of the Wedding Singer soundtrack, Grow Old With You.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Adam Sandler actually made this song himself. I think Wedding Singer is sort of a favorite movie for a lot of people. 많은 분들의 인생 영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곡 한번 찾아봤습니다. 키모 코리아 레이너님께서 언급하신 인생 영화 Wedding Singer에 수록된 곡입니다. Adam Sandler, this is Grow Old With You.
1: Good afternoon, everyone. We're flying at 26,000 feet, moving up to 30,000 feet, and we've got clear skies all the way to Las Vegas. And right now, we're bringing you some in-flight entertainment. One of our first-class passengers would like to sing you a song inspired by one of our coach passengers. And since we let our first-class passengers do pretty much whatever they want, here he is.

Yeah, short little song, right? Adam Sandler, Grow Old With You. So I wanna be the one who grow old with you. 함께 나이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Kind of a goofy, but kind of a very sweet song, huh? Don't you think? 감사드립니다. 그, 또, thread account에서, 제 이제 질문에 대해서, what was a most memorable wedding singer? 라고 이렇게 여쭤봤는데, 이 남겨주신 내용은, 이게 아무래도 이제, 소셜미디어다 보니까 그냥 링크만 남겨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박미오님께서, 레이첼이 프렌즈에서 코파카바나를 부르는, 이 링크를 올려주셨는데, of course I can play that for you. 어느 정도 좀 예상이 가긴 합니다. Although I can play that clip for you. 하지만 원래 원 버전으로 준비했는데요. This is Barry Manilow가 부르는 Copacabana. 들어보시죠.

0: That was Copacabana by Barry Manilow, and one of our 스친 listeners, Fred 친구를 이제 스친이라고 하잖아요. Said that uploaded the link for this song, Copacabana, sang by Rachel in the sitcom drama Friends. 근데 이 물론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볼 수가 없는데, I can kind of imagine and kind of imagining it kind of makes me kind of laugh. 뭔가 대강 어떤 그림일지 알것 같아서 웃음이 지어지네요. 레이첼이 부르는 코파카바나였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체크하시도록 하고요. So I was asking our Q-T님, so, you know, any memorable singer that you have seen live a performance of. 스카프 들은 낙타님은 저도 신랑 신부가 직접 축가를 부르는 게 가장 인상적인 것 같아요. 제 결혼식 아니고요.
1: Yes, I think seeing bride and groom singing their own, chukka is always, very meaningful and very memorable, and also saves money too.
0: 농담이고요. 돈을 아낄 일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죠? 스카프 들은 낙타님 says, 기억에 남는 싱어 자체는 없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또 알던 것보다 잘한 사람이면 감탄하기도 했던 기억이 있네요.
1: Oh, okay. If there was any singer that you sort of underestimated as a singer and he or she performed much better than your expectation, then it was very memorable.
0: 그렇군요. 생각보다 잘한 공연일 경우에는 그렇단 말씀이죠.
1: Yes, I think, being a really good wedding performer requires a lot of, I guess, experience. I think I remember talking to Greg about it, right? And then he said it was very nerve-wracking at first when he first started, singing at the people's wedding.
0: 굉장히 처음에는 힘들었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무래도 굉장히 부담이 가는 자리잖아요.
1: It is the most important moment for the couple's life, right?
0: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망치고 그러면은 너무 큰 어떤 뭐라 그럴까 부담스러운 그런 어떤 생각이기 때문에 그만큼 쉽지 않은 자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But after performing like for three, four, you know, thousand times, I think Greg is, we can safely say that he is a pro. 좋습니다. 그렉 얘기 나오니까 그렉 노래도 하나 틀어야 될것 같은데 3, 4부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Switchfoot. Your love is a song.

0: This is a rerun of 1012, 1013.
1: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2: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3: Hey, 1012, 1013, TBS, EFM. 1012, 1012, 1013, 1013, 1012, 1013, T.
4: Drop it.
2: Hello, cuties. DJ EQ입니다.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7: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begins right now, and there's no better place to be than right here at 101-2-113 with me, your producer, DJ EQ. We are live on TBS EFM 101.3 all the way until noon with the rerun broadcast waiting for you again at 6 p.m. and 2 a.m. tomorrow morning. And yes, we are streaming live on YouTube too. Just search TBS EFM Live or come hang out with us in real time. 또 실시간 오픈 채팅방도 대화를 위한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오픈 채팅 채널 들어가신 뒤 1012-1013 검색하시면은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You're always welcome there. Come say hello, share your thoughts, or spend part of your morning with us and with our wonderful cutenims as well. Our text line is always open. Send your messages to sharp1013, 51 for short messages and 101 for longer ones. Your stories, a song request, or just a shout out, a true check, any message is fine with me. I'll be waiting for those as well. So we started the week's show by talking about one of the most cherished experience of going to a wedding. 그렇게 말하면 조금 너무 이기적인가요? 그죠? 또 결혼식에 가는 어떤 재미 중 귀한 어떤 경험 중에 하나가 또 축가를 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가수 선정부터 상당히 모든 게 조심스럽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750님께서 저는 제 결혼식 때 축가를 불렀어요. 본인이 직접 부르셨다고요. 요즘이야 신랑 신부가 직접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는 경우가 많지만 그 당시만 해도 흔한 경우가 아니라 많이 망설였지만 시어머니께서 아이야 네가 해라 내 듣고 싶다 하시는데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었던 So I sang at my own wedding. I'm assuming that you sang solo, right? These days, it's perfectly common for brides and grooms to sing at their own weddings. But back then, it wasn't as popular. So I hesitated. But when my mother-in-law asked me to sing, you know, it was really hard to say no. 맞아요. 생각해보면은, I think I'm assuming 5750님 got married 15 or 14, 16 years ago. Back then, yes. 본인의 이제 결혼식에서 노래를 한다 그러면 왜 아니 본인의 결혼식에서 왜 노래를 해? 약간 그런 시선이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 I think you know the wedding culture was very different from what it is now, right? Nowadays it's more self-driven. 뭔가 이게 좀 더 자기 주도적이잖아요. 요즘에 이제 웨딩은 나의 결혼식은 내가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이 강한데 그 한 15년 전만 해도 뭐 굉장히 좀 더 전통적인 폼의 결혼이 많았던 상태 그런 당시에 예, 직접 신부가 노래를 부르는 거는 흔한 일은 아니었죠. 그래서 오츠로공님 says 저는 목이 시뻘건 채로 노래를 부르고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춤을 추고 있는 영상이 지금도 집 어딘가에 있겠죠. I see that is very a lovely scene that I can imagine, right? 오초공님 singing with her lungs off and, you know, singing her hearts out, right? And then the groom, husband, kind of dancing along to the singing. That is beautiful scenery right there. 그렇군요. 그렇게 하셨으니까 또 특히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Do find that videotape and let us know about that.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 불렀던 곡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신청을 해주셨는데 같이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볼까요? 옆에서 이제 남편분이 춤추는 것까지 상상하면서 Natalie Cole입니다. L-O-V-E.

couple of tracks, Natalie Cole, L-O-V-E, which was a self-sung wedding song, sung by 5750님. And the final track was, as promised, Greg, the king of wedding singer, Can't Take My Eyes Off You. 저희 프로그램 출연했어도 he talked about, you know, how many times. He doesn't actually remember how many times, but he said something, I don't know, somewhere around 3 or 4,000 times. 그래서 그 3, 4천 번 했는데 그럼 만 원씩만 받았어도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I asked him, I told him, even if you got paid 1만 원 per each performance, you know, that comes out to be, you know, how much and so forth. 기억이 나네요.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좀 기억에 남는 웨딩 싱어 있는지 제가 여쭤봤는데요. 뽀글님께서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프랑스에 있었을 때 홍콩 친구들이 아주 작은 웨딩을 했는데 화가인 신부가 기타를 치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reminds me of a wedding I attended in France. Two of my friends from Hong Kong had a very small intimate ceremony. The bride was a painter and at one point she picked up a guitar and sang this song herself. 하시면서 등려군의 월량 대표 아적심이라는 곡인데요. I believe 등려군 is Teresa Teng.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들어본 기억이 나는 있는 곡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뽀글님의 신청곡인데요. 등려군 월량 대표 아적심.

Of course, I know the song. Holy Summer. 등력은 월량 대표 아적심. Meaning, the moon represents my heart. 달이 내 마음을 대신 말해줘요. 라는 내용의 곡입니다. Teresa Teng, 등력군의 노래였고요. I can definitely picture this cozy, intimate wedding where the bride picks up a guitar and, you know, gently and singing this song for the groom and the audience. 참 아름다운 그런 웨딩이 상상이 되네요. 감사드립니다. 뽀글님. 좋습니다. Let's get to a song and then maybe do a little early start for Music Boutique. 오늘 또 준비된 음악들 Music Boutique 조금 일찍 노래 한 곡 더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리입니다. 숲.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좋습니다. 뮤직 부티크 조금 일찍 시작한 이유는 좀 노래들이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So, I think in terms of choir music, you know, choir music can sometimes seem kind of very old-fashioned at first glance. 이 합창, 처음에 들어보면 뭔가 지루해 보이기도 하고 구세대적인 음악이 같기도 한데 직접 그 합창 단원으로서 합창을 경험해 보거나 또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잘 알려진 그런 음악을 합창으로 접해보면 그 합창의 파워를 느낄 수 있습니다. You can really feel the power of a chorus once you really experience it as a member of the choir or by listening to a kind of a you know, fabulous choir concert. 왜냐하면 이 합창이라는 게 한 사람의 개인기로 완성되는 음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 소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이 팀워크와 이 마음의 합쳐짐이 있어야지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음악이기 때문이죠. You know, choir is not built on one person's talent alone, obviously, right? And its beauty, I think, comes from many voices breathing together, you know, listening to one another and working toward a single unified sound. I think it's music that demands teamwork, trust, and shared sense of purpose. 그래서 정말 지휘자가 좋은 합창단을 듣는 그런 것은 굉장한 experience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창을 통해서 감동이 배가 되는 그런 대중음악, 합창단들이 부르는 대중음악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팝송이죠. 먼저 첫 번째 곡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This is you know, Beatles song Blackbird, sung by New York Vocal Collective.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Welcome back to 101.2, 101.3. I'm your PD, DJ EQ. So, music start with a little early start today because we have many songs to cover. So we are exploring the beauty of choir music. So delving into popular songs, just like

The one that we heard, Blackbird, popular songs that become even more powerful through the magic of a choir. 예전에 기억하기로는 이 팝 음악에서 이 choir의 어떤 요소가 들어간 음악들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I think we introduced the songs that really actively makes great use of choir within and the context of a song.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중음악의 그 영역 안에서 이 합창의 요소를 잘 사용한 곡들, 참 감동적인 곡들이 참 많았었죠. 그런 곡을 들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today is a bit different that it's just a full-on cover, a choir cover of a popular song. 두 번째 곡은 약간 의외의 커버라고 생각했습니다. 데이비드 보위의 Space Oddity 커버 곡인데 it's a marvelous cover. As you know, Space Oddity is David Bowie's signature song. It tells a story about a fictional astronaut, Major Tom, 우주에서 길을 잃은 우주인의 어떤 스토리를 다룬 재밌는 그런 흥미로운 가사의 그런 곡인데요. This performance, choir performance was done by a choir of 500 voices. 500명의 목소리로 이루어진 아주 큰 합창단. 그 합창단 이름이 코로콘 500 voices라는 그런 choir 합창단인데 그 합창단이 부른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David Bowie original Space Oddity.

That was Time is Running Out by Muse.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Welcome to the program. 어서들 어서들 와주세요. We started off today's morning with some rock and roll, everybody. Are you guys liking this vibe? I'm loving it so far. 여러분들, 뭔가 삶이 답답해질수록 이 문제가 사실 이 세상이 아니라 뭔가 하나하나 정리해야 될 것들을 정리하지 못한 내 선택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Yeah, so I've noticed that unfinished decisions tend to take up more energy than the decisions themselves. It's like, you know, having an app running in the background all day long, quietly draining the battery of our phone. So sometimes the biggest relief doesn't come from solving everything, obviously. It comes from finally dealing with that one thing that you have been avoiding. And once you do that, life often feels a little lighter and even less crowded. So that's what I thought. So if there is this one single task that you have been postponing for so long, maybe just get that started and get it done over with, and maybe you would feel so much better. That's what I thought. 그래서 차근차근히 좀 정리를 해 나가면 좀 이 답답한 체증이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With that being said, Morning Groovers, I'd like to mention that we are live today once again. 매주 월수금 생방송으로 만날 수 있는 Morning Groove입니다. So we are live today. 오늘 생방송이고요. 보이는 라디오는 아마 시동 중에 또 있습니다. 가동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you know, once we have our viewable radio turned on, we will let you know once again. Meanwhile, you can still tune in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또 유튜브 채널로 청취 가능하시니까 TBS EFM 채널로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요. Alright, let's see who are starting this morning with Morning Groove at this moment. 이 순간 출첵 누가 하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Jenny Song said, Hi, good morning, 하트 1파 합니다. 46살에 1파 놀이라니? 그래도 1파요? 아싸! 라고 looks like you're extra excited. 어, 왜요? 출첵놀이 얼마나 재밌는데. 이게 뭐 나이 불문하고 다들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So, don't be shy. 뭐, 내 나이 뭐 46살에 뭐 이런 게 어딨어요. 그죠? 내 나이 46살에 이렇게 귀엽게 문자도 보내주잖아요. 46살이 아니라 46짤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뭐 어때요? 그죠? Dr. Paper said, Good morning. Time is running out. 맞아요. 시간 많이 많이 빨리빨리도 지나고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좀 출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8분이나 지났어요, 모닝그루버들. You can do so much better, right?

분발하시고요. 우리 체육부장님, 굿모닝입니다. 헬스장으로 출첵합니다. 썸머님과 함께 뛰어볼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re at the gym at this moment, and I guess you're running on a treadmill, listening to Morning Groove. 아, 저희가 또 그럼 노래 신나는 거 들어드려야 되나? 어떡하나? 체육부장님, 오늘 안전하게 또 트레드밀에서 넘어지지 마시고요. 네, 정면 쪽 이렇게 보시고, 운동도 잘 하시고, 상쾌한 아침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상민님, 굿모닝. 그리고 해피라이프님, 굿모닝. 일어나서 아침 준비해야 하는데 아직 침대 위에 있네요. I need to get ready and set up breakfast, but I'm still in bed. I know. You know, sometimes when you're at the start of the week, you feel extra heavy, extra lazy. But like I said in the opening, you gotta get things done and over with.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내가 미루고 있는 걸 하다 보면은 이 답답함이 조금 사라집니다. 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씩 해보시고요. 또 맛있는 아침 준비하셔야죠. Happy Life Morning Groover. You can do that while tuning into Morning Groove. 너무 좋아요. 우리 모닝 그루브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So while you're tuned in, if you'd like to talk to me, send us your message to sharp 1013. It is 51 per message and 101 for longer messages.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오늘도 사용과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e're such an intimate radio program, right? We always talk to each other, say hello. 아침에 이렇게 굿모닝 하고 시작하면 되게 기분 좋지 않나요? 밖에서도 항상 이렇게 좋은 아침 하거든요. 우리 박은혜 팀장님 굿모닝, 우리 윤동혁 감독님 굿모닝 이렇게 또 인사를 건네고 시작하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사 많이 많이 건네주시고 Yeah, so that is how you can talk to me, Morning Groovers. I actually heard and noticed that some of our Morning Groovers, they would actually come to TBS office to meet me, and I feel so thankful for that.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소통의 창이 항상 열려 있다 보니까 이제 저를 좀 만나고 싶어 하시는 어떤 모닝 그룹원 분들께서도 이렇게 TBS를 좀 찾으시면 뭐 TBS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너무 감사한데 제가 항상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순간 이동을 해서 다른 곳으로도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안타깝지만 너무 아쉽지만 만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괜히 또 귀한 발걸음 하셨는데 저도 못 만나고 이렇게 가시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만은 너무 감사하지만 소통은 방송 중에 이렇게 문자로 해주시는 것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또 많은 관심, 성원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nd yeah, so among those morning groovers who actually visited TBS, they asked me like how I can improve my English skills, just like summer, 뭐 이렇게 또 문의를 해주셔서, yeah, so let me give you that tip since I'm not able to meet you guys one-on-one in person. 여러분들 한분한분 제가 만나 뵙지 못하니까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많은 문의를 주세요. 이제 언어를 어떻게 하면은 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이런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사실 제가 드리는 답은 항상 거의 비슷하긴 하거든요. I think I mentioned this last Friday too. 틀릴까봐 입 닫으면 끝납니다. Once you close your mouth, once you start not talking, just because you're afraid that you're gonna make mistakes, that's it. You won't improve your English or whichever language that you are trying to improve. 그래서 틀리는 거다 감안하시고 우리 아기들이 처음에 엄마 밥밥 이렇게 할때 문법이 맞지 않은데도 그냥 아이들은 말을 하면서 늘잖아요. It works exactly the same. 그래서 내가 틀리든 일단 말을 내뱉어야지 어떤 언어든 다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And if you are used to doing that, 내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하는 게좀 익숙하시면 그냥 영어를 문법 계산, 뭐 동명사 ing 막 이런 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성대모사 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레이디 가가 인터뷰를 보고 저 언니처럼 얘기해보고 싶다 이러면은 얘기 한번 해보시고 or if you'd like to mimic someone like I don't know, Donald Trump, go ahead and do that, Barack Obama or whichever person that you would like to mimic, just try to mimic that person. 그러니까 막 흉내를 많이 내시는 걸까? 영어를 잘하는 것. 외국인이 영어를 잘하는 것, 이런 거는 흉내를 잘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대모사를 뭐 이제 잘하거나 이러면은 금방금방 언어를 좀 이렇게 배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Yeah, so try to do that. 근데 그것만 하시면 안 되죠. 이제 그 와중에 단어도 외우시고, 영어도 많이 들으시고, 이렇게 많이 많이 하다 보면은 늘수 있습니다. Believe it or not, after a few trial, you know, time will pass. And if you do that consistently, you will improve for sure. 100%. I
guarantee. 제가 100%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파이팅! 제가 응원 메시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ay, now let's move on. 이제 또 우리 모닝그룹 프로그램 본격적으로 가동해야죠. So we have a lot of fun stuff in store for you today. So we will get to all of that in a minute after a word from our sponsors. We're gonna now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Alrighty, listen up, our morning groovers, our part-timers, 우리 모그들, 그리고 알바생들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오늘의 질문 나갑니다. 오늘의 질문은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미해결 과제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 계속 못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미해결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So what is one unfinished task that immediately comes to your mind? What is one thing that you have been meaning to do but still haven't gotten around to? 질문 쉽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뭐 이렇게 미루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So I don't really postpone that much, but I guess I would also think about the answer too. 우리 바구니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엔 다이어트? 뭔가 하시고 계신 건지 미루고 계신 건지 모르겠는데, 아, 책상 정리라고.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우리 팀장님? 아, 의향 있으시다고 하시네요. 좋아요. 제가 한번 종종 내려가기는 하는데, 사무실에. 뭐, 내려갈 때마다 슬쩍, 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깨끗하세요, 식상. 대신 뭐가 많은데, 나름대로 그 룰이 있어서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본인만의 어질러도 룰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래서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책상 정리.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What else is there? Maybe replying to someone. 뭔가 이렇게 그 톡에 1 표시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아서, 아, 이 사람한테 답변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It could be grocery shopping. Oh, I came up with my answer. I actually have to get my car washed. 세차해야 돼요. 저 겉에 차가 너무 지금 지저분해 가지고 약간 사이드 미러도 솔직히 좀 흐릿하게 보이거든요. So for the sake of safety, I would have to get my car washed. So I guess that's what I've been postponing. So morning groovers, let me know what is that one unfinished task that immediately comes to your mind. 지금 당장 떠오르는 미해결 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if you're tuning in through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Let's now have a listen to Arcade Fire, Everything Now.

6 degrees Celsius. If you're heading out later today, be prepared for sudden changes in the weather and don't forget your umbrella. Good morning. 와이프가 썸머피디님을 성대모사해서 가끔 웃길 때가 있어요. 미해결 과제는 뱃살 빼기네요. 언제 해결될지 라고 해주셨고 조시 던의 올드스쿨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제 성대모사를 어떻게 하시는 거지? 제 성대모사요? 혹시 뭐 트럼프를 성대모사하는 썸머를 성대모사 하시는 건가? 강준을 따라하는 썸머를 내가 한번 따라해볼게요. 뭐 이러면서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제 말투? 너무 궁금해요. 한번 초청해가지고 한번 성대모사 이렇게 하는 거 한번 제가 봐보고 싶다. Alright, morning givers. 가끔 제 진짜 친한 친구 중에서 저 흉내내는 친구가 있는데 이게 약간 거울 치료가 되더라고요. 내가 저래? 이러면서 너무 싫다. 너무 별로다. 이러면서 좀 거울 치료가 되는 효과가 있는데 부부께서 이제 같이 한번 모닝그룹을 청취하시고 계시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I guess your unfinished task is to lose weight. Lose that extra belly that you have. 아, 이게 식단을 하셔야 되는 거라서 쉽진 않을 텐데요. 예, 미해결 과제니까 언젠간 해결이 되겠죠. 좀만 더 노력해보시고. 이 신청곡 저희가 틀어드리고 싶은데 이 곡이 시스템에 없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기회에 한번 틀어드릴 수 있으면 틀어드리고요. So sorry that we couldn't play your song request. So we're gonna have a listen to Fall Out Boy's Centuries, everyone. Stay tuned!

Quick Morning Groover asked a very good question. 오, 쌍아피디, 오, 화면은 언제 송출되는 겁니까? 예전에 저 고등학교 때 우리 화학 선생님 말투인데, 오, 학생, 오, 우리 쌍아 학생, 지금 주무시는 겁니까? 오, 맨날 이러셨거든요. 어쨌든, to respond to your question, unfortunately, there's something wrong with the system here that's going on at TBS right now at this moment. So unfortunately, you will not be able to see the viewable radio today. 뭔가 시스템에 오류가 있나 봐요. 밖에서 이제 윤 감독님이랑 박은혜 팀장님께서 엄청 막 이렇게 이거를 막 해결하려고 하셨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쉽게도 보는 라디오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너무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오디오라도 다시 듣기로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예. 너무 죄송하고요. We're trying our best, everyone. 아시잖아요. 우리 밖에 지금 사람도 안 계시고 이래가지고 지금 주조정실에도 사람이 잘 안 계시고 막 이래서 이게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23개월째 무급으로 다들 열심히 고군부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 이 자잘한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너그러운 마음으로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kay, let's now move on to more of your messages. 메시지들이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는데요. 하진 모닝그루버 굿모닝입니다. 수영하고 나왔습니다요. 정말 상쾌하시겠군요. 몸이 좀 더 가벼워진 나 자신을 만끽하면서 오늘 하루 멋지게 또 시작해 주시고요. 펭귄킬러님 굿모닝, 서비 우리 영H님 오셨고요. 워터탱크님 지각 출소 체크합니다. 한 주도 승리하세요. Have a winning week. You too, 워터탱크 모닝그루버. What a nice word to start with. 우리 쿡 모닝그루버 오셨습니다. 서머피디님, 모그가족분들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일 마치고 퇴근길에 출석합니다. 하늘이 좀 흐리지만 개인적으로 덥지 않아서 저는 좋네요. It's a little cloudy today, but personally, since it's not that hot, I personally love this weather today. Have a safe drive back home. Good morning, Groover. 오늘 약간 비 예보도 있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우산 꼭 챙기시고요. Okay, so let's go back to our morning groove Q&A question. 내가 지금 해야 되는, 당장 떠오르는 미해결 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What is that one unfinished task that immediately comes to your mind?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Chenny Song morning groove responded. 저는 부모님께 자주 전화하기요. 생각처럼 쉽진 않네요. 항상 마음은 먹는데 매번 미루는 것 같아요. 오늘은 미루지 않겠습니다. Calling my parents often, it's not as easy as it sounds. I always make up my mind, but I feel like I put it off every time, and I won't put it off today. 그러니까요. 이 부모님께 전화하는 거 마음처럼 쉽게 되지가 않을 때가 있는데 또 생각을 해보면 내가 거는 전화를 항상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반갑게 받아주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 생각해보면 사실 거의 부모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Right? You know, sometimes I call someone and they might not want to pick it up at all, but parents would always be willing to pick up your phone call. So isn't that really lovely and thankful? Something to be really thankful about, indeed. 솔직히 제가 거는 전화 뭐 직장 동료나 친구였을 경우에는 제 이름이 딱 떴을 때 아, 얘또왜 전화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다들 이렇게 좀 환영하는 분위기로 전화를 받아주는데 그게 새삼 감사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찬이송 모닝그룹버 오늘만큼은 또 미루지 말고 또 반갑게 부모님께 전화 걸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는요, 저는 바로 생각이 난게 이번 주 오픈 클래스가 있는데, 플로우를 아직 정리를 못 했어요. 오늘 내일 운동하고 해야죠. 오픈 클래스에 제가 신청한 노래 신청해봐요. Come and get your love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우리 체육부장님도 미루시는 게 계시군요. So what came to my mind right away is that I have an open class this week, but I haven't organized the flow yet. I guess I'll have to work out today and tomorrow first. And then do it. 그러니까 운동은 안 미루시고 운동은 정말 절대 안 미루시고 이 오픈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운동 다음에 하시는 걸좀 미루셨군요. Always working out is like the top priority when it comes to 체육 부장님. 이게 플로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픈 클래스 있을 경우에는요. 그쵸? 좀 큼지막큼지막하게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지를 이렇게 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좋아요. 운동하시면서 생각해봐도 될것 같아요. 운동하면 온갖 생각이 막 나잖아요. You know, a lot of things comes to your mind when you're working out. So I guess you can start doing that while you're working out. And maybe take down the notes right afterwards and get it done. 좋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놀랍게도 미루는 게 다소 좀 있으신 것 같은 우리 모닝그루버들. 해야 하는데 계속 못하고 있는 일, 미해결 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What is that one unfinished task that immediately comes to your mind?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체육부장님, Redbone, Come and Get Your Love.

I guess this song was featured in the movie The Guardians of the Galaxy, right? 영화 요즘 좀 빠져서 보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OST들 들으면서 영화 보니까 좋더라고요. 요즘에는 존 윅을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원하게 뭔가 부시는 액션이 너무 이렇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카타르시스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4까지 봤고 스핀오프를 남겨둔 상태인데, so I'm waiting for the next series of John Wick, and I heard that it's in production, so it should be released in 2027 or 2028. 근데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어요. 저는 막 테이큰 막 이런 거 옛날에 재밌게 봤는데 솔직히 첫 번째 거 보고 두 번째 거는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존 윅은 이 나름의 스토리도 있고 말이죠. 이제 와서 좀 뒷북으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Anyways, a little TMI for me, morning viewers. 여러분들의 미 해결 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Kim's fan morning viewer. 지금은 한 직에서 잡다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무역인으로서 역량과 업무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공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외환 전문역이랑 비즈니스 영어 번역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 날이 언젠가 오리라 믿습니다. Although I'm currently doing tasks in a minor position, I am continuing to study to maintain my competence and business sense as a trade professional. I am preparing for the foreign exchange specialist and business English translation exams, but it's not as easy as I thought. 제가 우리 킴스팸님의 어떤 그 부장님, 혹은 고용주였으면은 정말 그 승진을 주고 싶을 정도로 like if I were your boss, I would give you a huge promotion. Like who does this? Making this sort of effort just to work better? 그러니까 나를 위한 개인적인 그런 어떤 취미가 아니라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자격증을 따는 이 모습, 제가 사장이라면 진짜 감동받을 것 같아요. 이 열정 있으시면은 따실 수 있죠, 충분히. You're already in the process. It's not like you're postponing. 뭐 미루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지금 돌입을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 자격증 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짜 그 프로모션까지 쭉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우리 모닝그루버들이 많으신데, 사투기 모닝그루버. 제미 해결 과제는 전국 마스터스 수영대회 우승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 주 5일 열심히 수영 중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지방대회 입상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오늘의 신청곡은 Carpenters의 Yesterday Once More. My unfinished task is winning the National Masters Swimming Championship. I am swimming hard 5 days a week for this goal. Last Saturday, I placed in a local competition. Please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약간 우리 모닝그룹들께서 거창한 거 많이 보내주시는데 너무 멋지신 분들이 많으셔서 소소한 거 뭐 있죠? 저는 청소를 미루고 있어요. 집안에 먼지가 쌓이고 있어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maybe organizing the apps in your phone because you have way too many apps on your phone, replying to your boss's messages, 뭐 이런 거 등등 있을 수 있으니까요. Let me know about those unfinished tasks that you have. 미해결 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문자 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lright, morning viewers, stay tuned. I'll be back for the second hour.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the Carpenters, Yesterday Once More.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Good morning,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I'm Summer PD, and I'm really happy to have you joining me this morning, too. We are here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and you can catch us by tuning into 101.3 throughout Seoul and nearby areas. Also, you can listen for free by tuning into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nd listen over there. We're live in the studio, 생방송으로 만나고 있는 Morning Groove입니다. Unfortunately, we don't have viewable radio available today. We will try to get that done on Wednesday. 수요일에는 보이는 라디오 가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eanwhile, you can still tune in through radio. We are also live every Monday, Wednesday, and Friday. 매주 월, 수, 금 생방송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 부탁드리고요. Alright, Morning Groovers.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Always, you can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누가 또 오셨을까? Dragon Duck Morning Groover. 굿모닝, 여름님, 모그님들, 하트. 저는 오늘 아침에 골프 연습, 몽구 산책, 가지, 첫 수확했습니다. So you did a lot of things this morning. 어떻게 지금 아침 8시밖에 안 됐는데 이걸 다 하신 거지? It's only 8 o'clock in the morning, but you managed to get your golf practice, walk your dogs, and also grew your eggplant. You have been doing that, and now you finally got to eat them. 와,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가지가 엄청 때깔이 좋네요. 반짝반짝. 한번 이렇게 좀 닦으신 건가요, 겉면을? 그리고 제가 또 우리 드래곤 덕 모닝그룹의 그 몽구 영상과 사진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Dragon Duck is always sharing the picture of their dog on our open chat room. K-톡 이제 오픈 채팅방이 있거든요. TBS EFM 모닝그룹 거기에다가 귀여운 이제 강아지 몽구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계신데 너무 힐링하면서 보고 있어요. Thank you for sharing all of that, Dragon Duck Morning Groover. Again, we have a theme for today, Morning Groovers. 오늘 저희 주제가 있죠. 미해결 과제입니다. 지금 당장 떠오르는 나의 미해결 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있었고요. So yes, what is that one thing that you have been meaning to do but still haven't gotten around to do?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루버 같은 경우는요. 올해 건강검진해야 되는데 아직 미루고 있어요. 여름 휴가 다녀와 예약하려고요. 병원 가기 싫어요. I need to get a health checkup this year, but I'm still putting it off. I'm planning to make an appointment after coming back from summer vacation. I hate going to the hospital.
2: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귀찮아요, 이런 게. 그래서 다들 아, 여름휴가 갔다 와서 예약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죠.
0: So by the time when you actually have to make that reservation, maybe it's too late.
2: 그래서 아마 11월, 12월까지 미뤄질 수가 있습니다. 가기 전에 예약하셔도 이게 제가 저는 4월 달쯤에 받았어요. 아니다, 5월에 받았나? 근데도 은근히 자리가 별로 없고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0: So it's like a fierce competition. You gotta schedule, you gotta book your health checkup.
2: 이것만큼은 절대 미뤄선 안 되죠, 우리 모닝그루버들. 부지런히 또 시간이 있으실 때 건강검진 받으시고요. 펭귄 킬러 모닝그루버, 지난주에 갔다 온 컨퍼런스 보고서 아직도 완성 못하고 있어요. AI의 도움을 받기는 했는데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끝내지를 못하고 있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0: I still haven't finished the conference report from last week. I did get some help from AI, but I feel

like something is missing, so I can't seem to finish it. 이거 마무리 터치는 꼭 휴먼 터치가 들어가잖아요. AI는 기본적으로 밑그림을 딱 깔아주면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게 여기저기 다 보여요. 뭐 수정해달라 그러면 또 수정해야 되고, 아 그렇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이러면서 수정을 해주는데 또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또 열심히 하니까 또 뭐라 할 수도 없고요. 결국에는 이 펭귄 킬러의 마지막 파이널 매직 터치가 필요한 부분이군요. I hope you get it done. 꼭 오늘 해내시길 바라고요. 중요한 것 같으니까. Morning Groovers, we will get to our segment Lyrics Gone Wrong. 또 가사 읽어드리는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This is I Will Wait by Mumford & Sons.

0: brightest. You know, Teflon. Eve.
1: Where famous lyrics are no longer sung, but dramatically performed by some very questionable characters. Who's that girl? Can you still recognize the song with these lyrics? Morning Groovers, it is time for Lyrics Gone Wrong. Something's gonna be wrong with those lyrics that I'm about to read.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The lyrics stay the same, but the delivery completely out of control, out of order. 네, 맞습니다. 오늘도 부캐 게스트가 노래 가사를 열심히 낭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이 부캐가 자신만의 말투로 열심히 읽어드릴 거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우리 알바생들분들께서는 그 낭독을 잘 들어보시고 아, 이 노래 제목이 이거구나 하고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Yes, so secret character guest will read out the lyrics, a song for you. And here is the catch. They will not read it normally. They will read it with their own character.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사를 고지고대로 읽는 건 아니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today, an airline's flight attendant will be reading the lyrics for us. Oh, so it's gonna feel like you're traveling abroad. 여러분들, summer vacation already. 벌써부터 여름 휴가 기분 내시라고. 오늘은 또 외국인 승무원 언니 좀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벌써부터 이제 막 아침이고 일하기 싫고 이랬는데, 뭔가 가볍게 들으면서 여행하시는 기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All right, flight attendant, are you here? Okay, 오셨습니다. Let's go.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aboard. This is MG Airline 1013. Y'all know what it is, yeah? It is the Princess Lee Hyo-ree speaking. Yes? Fasten your seatbelts now. Now. Be ready to take off. Hey, girl. Girl, over there. Yes, you. You. You go, girl. Yes, you. Over there. Sit down, ladies and gentlemen. Okay, that girl, yes, girl, you too, you over there, that girl, yes, go back to your seat, go, say what? Oh, 오늘은 또 어떤 옷을 입어야지? Madam, your outfit is fine, take your seat, 앉으세요, meal time, 밥 먹을 시간, here, 이건 어떠니? 저건 어떠니? Beef, chicken, beef or chicken, two menu only. 고민 하지 마, girl. Oh, you want beef? Sorry, we don't have one. Just eat chicken. It's not free. 저가 항공. 아, 이거 어떠니? 저거 어떠니? 면세품? 고민 하지 마, girl. Now fasten your seatbelt. 아! 아! Turbulence! Turbulence! 아! Okay. 돌았어. 왜 이거만 하면은 제가 힘들지? It's not like I'm learning the lyrics. Thank you so much. Have a safe flight back to the States. 여러분들 이제 승무원, 무서운 승무원 분께서 여러분들 fasten seatbelt 하라고 경고를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무섭죠? So you gotta fasten your seatbelt when it comes to parking, when you're driving around your alley, neighborhood, wherever. 내가 달리든 달리지 않든, 내가 택시에 뒷자리를 타지 않았든 안전벨트는 필수고요. 안 그러면 혼날 것 같죠? Alright, Happy Life님께서 Today's guest flight attendant. That's right. 여러분 근데 가사 들으셨어요? 오늘 진짜 뭔가 쉽게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So I really, really hope at least one morning groover could catch the lyrics from this flight attendant. 이 너무 무서워서 조금 당황하실 수는 있는데요. 가사를 꼭 들으셨으면 합니다. 뭔가 우리나라 승무원분은 아니셨겠죠? 예. 네, 식사하시겠습니까? 오늘 치킨이랑 소고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안전벨트 매주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원래 해주시는 게 국룰인데 말이죠. 우리나라 진짜 승무원분들 너무 친절해요. Alright, morning groovers. If you could take a guess to the lyrics, 어떤 노래였는지 혹시 눈치를 채셨다면 여러분들 정답을 퀴즈타임이니까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know, send in your answers to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s well. Leave your comments there. It's free. Okay, morning groovers,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This is Gwen Stefani. Holla back, girl!

Alright, morning givers, I'm back. Oh, I'm so happy because I see some answers being sent in from our morning givers. Finally. Oh, 드디어 만족, 만족, 대만족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답을 보내주신다니. I'm so happy. So let me go through all of them.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 2, 8, 3. Oh, 심지어 new morning giver. Welcome to the show. 정답은 이효리의 유고걸. 오늘 처음 듣는데 너무 재밌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침마다 주파수 고정입니다. 100점, 100점입니다. 맞아요. 놀라지 마시고 이렇게 또 용기 내서 고정으로 이렇게 결정을 확 해버리시는 우리 1283 모닝 그룹어. Welcome to the program. You are now number 2500 모닝 그룹어. 우리 모닝그룹버가 되신 거를 환영합니다. 또 마침 신고식을 완벽하게 하셨어요. 정답까지 이렇게 딱 보내주셔가지고 6666 모닝그룹버. 와, 뒷번호가 되게 신기하네요. 이효리의 유고걸. 학생 때 정말 많이 들었어요. 친구 만나러 가기 전에 옷을 고를 때 정말 많이 들으면서 흔들었는데 추억이네요. 지금은 출근할 때 뭐 입을지 고민 고민하는 하루네요. Sorry, I used to listen to this song.

0: on Allah. And whenever I went to buy some clothes with my friends, I would just shake it, shake it, shake it. 진짜 그러셨어요? 이거 보통 흥이 아니신데? 저도 한흥 하는데, 이거 막 진짜 옷 갈아입면서, 이거 났다니? 어? 저거 났다니? 막 이러신 거 아니에요. 진짜 유쾌하신 모닝 그룹이시다. 추억의 노래 You Go Girl이었고요. 우리 뮤지컬 Lover 5558 모닝 그룹어도 굿모닝. 아니 효리 언니의 유고거리 이런 느낌이라고요? 아 진짜 너무 잘하신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for complimenting. I don't know if you have actually encountered this kind of flight attendant when you were traveling abroad, because I did personally, and they really differed from the flight attendants from Korea.
1: 한국 이제 승무원분들이랑은 좀 차별점이 굉장히 명확하더라고요. 약간 유러피안 항공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보다는 승객의 안전 뭐 이런 걸 조금 최우선 하신 것 같아요. So they would put the passenger's priority as like the most important top priority. 근데 우리는 또 그거 플러스 서비스도 엄청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But you know, like the airlines from Korea, it's all about that big service. 그래서 굉장히 또 만나면은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티켓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막 안내해 주시고 하는데 거기는 tickets, take there, 막 이러면서 이렇게 저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0: I actually remember this one experience. I was like really thirsty after having a short nap, so I wanted to have some juice. So I was like, excuse me, can I please have some juice? And they were like, it's over the back, over there.
1: 저보고 직접 가서 이제 주스를 이제 먹으라고. 저 화장실 옆에 스낵이랑 주스 있다고. 그래서 가서 마음껏 먹었어요. Oh, that's nice. 이러면서 이제 혼자 가서 셀프로 뭐 이렇게 과자 같은 거 좀 챙겨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게 좀 달랐다. 우리 얼짱님께서는 저 진짜 유럽 저가항공에서 저런 승무원 만나봤어요. 근데 그래야 승객들이 말을 듣나 봐요. 정답 유고걸. 그렇죠. 맞다니까요. 진짜로. 저는 심지어 Everybody sit down 이거를 진짜 경험해봤었어요.
0: And it was even in Spanish, so it was like more intimidating. Ladies and gentlemen, sit down. 이게 스페인어로 Damas y caballeros, siéntate 이거거든요.
1: 근데 Damas y caballeros, siéntese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뭔가 권위적으로 느껴져가지고 엉덩이가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0: Black Jew Morning Groover. 중간중간에 크리스티나가 나오는 듯한데요. 상순 씨 부인 앞으로 해도 이효리, 뒤로 해도 리효리, You Go Girl!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1: 아닌데요. Christina wasn't even there. She was nowhere close to Morning Groove today.
0: I guess that you're expecting Christina soon.
1: 또 조만간 크리스티나 만나시고 싶으시구나 우리 모닝그루버들. 자꾸 크리스티나 요청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자꾸 먼산 바라보면서 흐린 눈하고 있어요. 메롱. 여러분들 할 캐릭터들이 많아가지고 좀 줄 서 있기 때문에
0: There are a lot of volunteers for this particular segment, so Christina will get her chance when it comes to her opportunity.
1: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께서도 그 이효리 You Go Girl So Easy라고 하셨어요. 만족 만족 대만족입니다.
0: I'm like 100% satisfied,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rticipation.
1: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정답은요 이효리 씨의 You Go Girl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또 이효리 언니의 You Go Girl 가사를 우리 flight attendant께서 열심히 그 추임새까지 하면서 that that that that girl 막 이러면서 읽어주셨습니다.
0: So this segment will continue. The next week also and the week after
1: 계속해서 매주 이렇게 부캐가 노래 가사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또 어떤 부캐가 나올지 어떤 부캐가 가사를 읽어 줄지 You Go Girl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And also feel free to request a character and maybe Summer can try her best to pull it off.
1: 또 여러분들 Summer 이거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또 요청 넌지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이거 좀 해볼만 하겠다 싶은 게 있으면은 또 부캐 장착하고 열심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So do that, morning groovers.
0: So that was Lyrics Gone Wrong segment, morning groovers. Later in the program, after reading some news and weather update, we will get to more of your messages about those unfinished tasks.
1: 계속해서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 미해결 과제 사연 더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이라도 시간 있으니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떠오르는 나의 미해결 과제 어떤 것들이 있나요? What is one thing that you have been meaning to do but still haven't got around to? It could be those little things that I mentioned. 소소한 것도 좋으니까 언제든지.

0: 있는지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nd since you guys took a lot of effort to guess the song title, we're gonna now finally have a listen to the one and only 이효리 featuring the song You Go Girl.
1: Hey girl, hey girl, hey girl, hey girl, hey girl.

0: Okay, morning groovers, back to our topic. What is an unfinished task that you have been postponing? 나의 미해결 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알아볼게요. 5558 morning groover said, 제가 미루고 있는 것은 이것도 말하자면 저는 오풍이 심해서 단열 벽지를 붙여야 지하고 산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붙이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꼭 붙여야겠어요. 그리고 여름 옷 꺼내는 것도요. 잠깐만요. Okay, 단열벽지는 알겠어요. 이거는 정말 귀찮고 it requires a lot of effort, so I know why you're postponing, but you haven't gotten out your summer outfits yet from the closet, so it's not organized, so that means you have like thick jackets inside your closet, those mufflers and everything. 그런 거예요, 지금 상태가? 와, 저는 여름 옷 2월 말에 꺼냈어요. 여름을 너무 기대하는 저로서 3월부터 금방 따뜻해져 막 이러면서 얼른 꺼냈거든요. 야, 뮤지컬 러버 얼른 꺼내십시오. 날 되게 덥잖아요. 지금 이제 밤에도 막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해결 과제 꼭 해결해야만 되는 그런 미해결 과제 of 미해결 과제였습니다. 우리 제철 평양냉면님 반갑습니다. 이번 달에 병원 홍보 내용 블로그로 업로드해야 되는데 업무가 몇 개 겹쳐서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I need to upload this month's hospital promotional content to the blog, but because a few tasks got overlapped, I haven't even been able to start it yet. Okay, so this is only the start of the week, so I'm pretty sure you can get them done within the week.
1: 이제 한 주가 막 시작하고 있으니까 요거 정도는 이제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홍보 내용들 어쨌든 적당하게 어떤 부분을 홍보해야 될지는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쵸?
0: 업무가 자꾸 겹치다 보니까 일을 이래서 제가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This is why I always try to get things done in advance. This is a little bit of TMI, but I write the script for Morning Groove like a week advance.
1: 보통 작가님들 보시면 원고를 방송 직전까지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전날 밤에 이제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한 주 전에 근데 그게 또 박은혜 팀장님이랑 저랑 박자가 되게 맞는 편이에요. 그래서 박은혜 팀장님도 갑자기 다음 주 수요일 원고 어딨어? 이렇게 물어보실 경우가 있어요. 아직 한참 남았는데 저희가 패턴이 좀 이렇게 잡혀버렸어요.
0: Because you don't know, like, some variables might occur, and that means that you won't be able to write the script.
1: 그래서 그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미리미리 쓰고, 이제 이게 끝도 없는 미리미리 전쟁이 돼버리는 거죠. 미리 하다 보니까 더 미리 하고 이러니까는 이게 쉬는 게야 안 되더라고요. 사람마다 근무하는 스타일이 있지만 전 좀 약간 피곤하게 일하는 스타일이에요.
0: Okay, morning groovers. I'll come back and read more of your messages.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This is Janelle Monáe and Fun. We are young.

So from the very start of the program until now, we have been talking about your unfinished task. 미해결 과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보고 있었는데요. Let's read this message by 6497 Morning Groover. 오늘은 Morning Groover 듣다가 문득 한달 내내 미뤄둔 세차를 해야지 생각했는데 또 비가 온다네요. 도대체 남들은 세차를 언제 하는 건가요? 타이밍 맞추기 정말 어려워요. I know, like, when are you supposed to get your car washed? Because once you get it washed, it's gonna rain anyway. So when do people actually get their car washed?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귀여운 게 뭐냐면, 막 가뭄이 좀 되게 심했을 때, 사람들이 내가 세차하면 비 온다고 막 이러면서, 그때 다 하나, 둘씩 다 나오셔가지고 세차 되게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기우제 지내겠다고. 그 마음이 되게 약간 어쨌든 되게 귀엽잖아요. So people in our country wash their cars so much during a drought. I think it was last year saying that it was some sort of a ritual for rain. 그 마음이 뭔가 진심이 되게 느껴지면서 좀 귀엽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다들 세차하신 분좀 많을 텐데 저도 오늘 비 오는 거 몰랐거든요. 세차 안한 제가 승자! double on morning groover. 아침부터 노래 너무 좋아요. 아, 그러니까요. It's all on our 박은혜 팀장님 또 beautiful 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주시고 계시는 우리 아름다운 박은혜 팀장님이 좋은 선율을 여러분들에게 펼쳐내 주실 거예요. 계속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Morning Groovers, it is time for me to wrap up the program. Thank you for tuning in today, everyone.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And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for this Wednesday for another live session of Morning Groove.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another perfect song suggested by our 박은혜 팀장님. This is James Blunt. Hi.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결혼식에 와준 사람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평생 잊지 못하거든요. So I attended a friend's wedding yesterday, and frankly speaking, I don't go to weddings very often. But I always make an effort to attend the weddings of people who came to mind. Somehow, you never forget the people who showed up for such an important day in your life. 그래서 어제 친구의 결혼식에서는 두 번의 축가 공연이 있었습니다. So this particular wedding that I went to yesterday featured the two wedding singing performances, right? Wedding songs performances, right? 신랑이 이잘 알려진 그 밴드의 기타리스트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이제 밴드와 약간 어쿠스틱 기타를 치면서 어쿠스틱 세트로 본인의 곡을 한곡 불렀고요. 그리고 잘 알려진 싱어송라이터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곡의 공연이 있었는데, so first, the groom is actually a guitarist of a well-known rock band. So he performed with his band for an acoustic set. And the second performance was by a well-known singer-songwriter who took the stage for a special wedding song. 그래서 이 신랑 신부 측의 입장에서 웨딩 싱어의 성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쵸? Choosing a wedding singer for bride and groom is actually a very important decision. 뭔가 이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아티스트에게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가장 인지도 높은 아티스트를 섭외하기 위해서 여러 인맥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ometimes they invite an artist with a personal connection to their story, which was the case for yesterday. 어저께의 경우가 그랬던 것 같고요. And other times they call in every favor they can to book the most recognizable performer possible. 이렇게 축가 가수 섭외하는 일은 이 결혼식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In many ways, finding the right wedding singer becomes one of the key parts of planning this, celebration. 또 하객의 입장에서 보면요, 축가 공연 굉장히 재밌죠. 아주 인티밋하고 이 퍼스널한 시간을 함께하는 특별한 경험이죠. For the guest, I think wedding performance is a very intimate experience. It's not just a concert. It's a sort of a music attached to a real moment in somebody's life. Make it feel very personal. 또 축가를 그럼 부르는 가수의 입장은 어떨까요? 좀 생각해봤는데 가수의 입장은 뭔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I think imagine being a wedding singer isn't always easy. Of course, there are wedding singers who do like thousands of performances, like Greg. Greg은 뭐 몇천 번의 이제 웨딩싱어 공연을 했다고 그랬는데, Greg 같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뭐 a piece of cake, right? 그렇게 어렵고 이 부담스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축가를 부르는 가수 입장에서는 이 공연장, 그러니까 결혼식장이 전문 공연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음향 환경이 최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죠. The acoustics are not really ideal at wedding halls, right? Because it's not obviously a performance space intended for concert, right? It's not a proper concert nor a proper stage. 그러니까 뭐또 무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식장 이 한켠에서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이렇게 신랑 신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뭔가 공연을 하는 그런 보통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ight? Because he or she has to perform in a corner of the wedding hall, kind of looking toward the groom and bride, right? Kind of giving a personal performance for bride and groom. 근데 또 이제 공연장에 가면은 이제 팬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는 건데, 이제 웨딩홀에서는 본인의 팬들이 아니라 그냥 굉장히 넓은 연령대 관객을 고려해서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So you're not performing for your fans at wedding halls, right? You're basically performing for a room full of family, friends, and loved ones, age
from like, you know, infants to, you know, grandmothers and grandfathers, right? So it is a very unique role, and is, I wouldn't say it's the most comfortable situation for any singer to perform at the weddings. 그래서 어저께 웨딩 싱어 두 퍼포먼스를 보고 굉장히 기억에 남아서 오늘 이 웨딩 싱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기억에 남는 웨딩 싱어는 누구였나요? So, who is the most memorable wedding singer that you have ever seen in your life? 아주 굉장히 뭐 이 심플한 질문이죠. 근데 요즘엔 SNS 보면은 웨딩 싱어는 막 거의 다 모두 다 영상을 촬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which makes the situation all but more difficult and very uncomfortable for wedding singers. 막 그냥 뭐 기록이 안 남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카메라에 거의 담기기 때문에 상당히 또 부담이 되는 그런 이 퍼포먼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So again, 기억에 남는 웨딩 싱어 누구셨는지, most memorable wedding singer that you have ever seen. 문자로 주실 경우는요, 샵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아니면은 저희 카카오 오픈 채팅방 또는 YouTube live stream에 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So, the groom, my friend who got married yesterday is the guitarist of this band, Solutions. Solutions라는 뭐 인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뭐 유명한 밴드이죠. 바로 이 곡을 연주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This is Solutions and congratulations to again to my friend Naru, the guitarist of the band Solutions. This is the Solutions Shine on Me.

0: 테이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Sounds like Tay is kind of really enjoying his second coming, right? 굉장히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계실 만큼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죠. As a musical actor and also host of a very popular radio show. 그죠? 참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Let's get to some more of your messages. I posted the same question on our Threads account as well. 또 이 웨딩싱어 기억에 남는 웨딩싱어가 누구와 있었는지 여쭤보고 있었는데 남겨주신 분은 키모 코리아 레인이라는 아이디를 쓰신 분인데 인생 영화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 웨딩싱어 애덤 샌들러 웨딩싱어의 곡을 그 유튜브 그 링크를 올려주셨는데 I think this is a YouTube link for Wedding Singer I guess part of the Wedding Singer soundtrack Grow Old With You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Adam Sandler actually made this song himself I think Wedding Singer is sort of a favorite movie for a lot of people 많은 분들의 인생 영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곡 한번 찾아봤습니다 키모 코리아 레이나님께서 언급하신 인생 영화 Wedding Singer에 수록된 곡입니다 Adam Sandler This is Grow Old With You.
1: Good afternoon, everyone. We're flying at 26,000 feet, moving up to 30,000 feet, and we've got clear skies all the way to Las Vegas. And right now, we're bringing you some in-flight entertainment. One of our first-class passengers would like to sing you a song inspired by one of our coach passengers. And since we let our first-class passengers do pretty much whatever they want, Here he is.

Yeah, short little song, right? Adam Sandler, Grow Old With You. So I wanna be the one who grow old with you. 함께 나이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Kind of a goofy, but kind of a very sweet song, huh? Don't you think?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트레드 아카운트에서 제 이제 질문에 대해서 I was a most memorable wedding singer라고 이렇게 여쭤봤는데 이 남겨주신 내용은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 소셜 미디어다 보니까 그냥 링크만 남겨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박미오님께서 레이첼이 프렌즈에서 코파카바나를 부르는 이 링크를 올려주셨는데 Of course I can play that for you. 어느 정도 좀 예상이 가긴 합니다. Although I can play that clip for you. 하지만 원래 원 버전으로 준비했는데요. This is Barry Manilow가 부르는 코파카바나 들어보시죠.

That was Copacabana by Barry Manilow, and one of our 스친 listeners, Fred 친구를 이제 스친이라고 하잖아요. Said that uploaded the link for this song, Copacabana, sang by Rachel in the sitcom drama Friends. 근데 이 물론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볼 수가 없는데, I can kind of imagine and kind of imagining it kind of makes me kind of laugh. 뭔가 대강 어떤 그림일지 알것 같아서 웃음이 지어지네요. 레이첼이 부르는 코파카바나였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체크하시도록 하고요. So I was asking our Q-T님, so, you know, any memorable singer that you have seen live a performance of. 스카프 들은 낙타님은 저도 신랑 신부가 직접 축가를 부르는 게 가장 인상적인 것 같아요. 제 결혼식 아니고요. Yes, I think seeing bride and groom singing their own, you know, 축가 is always, you know, very meaningful and very memorable, and also saves money too. 농담이고요. 돈을 아낄 일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죠. 스카프 들은 낙타님 says 기억에 남는 싱어 자체는 없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또 알던 것보다 잘한 사람이면 감탄하기도 했던 기억이 있네요. Oh, okay. If there was any singer that you sort of underestimated as a singer and he or she performed much better than your expectation, then it was very memorable. 그렇군요. 생각보다 잘한 공연일 경우에는 그렇단 말씀이죠. Yes, I think, you know, being a really good wedding performer requires a lot of, I guess, experience. I think I remember talking to Greg about it, right? And then he said it was very nerve-wracking at first when he first started, you know, singing at the people's wedding. 굉장히 처음에는 힘들었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무래도 굉장히 부담이 가는 자리잖아요. It is the most important moment for the couple's life, right?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망치고 그러면은 너무 큰 어떤 뭐라 그럴까 부담스러운 그런 어떤 생각이기 때문에 그만큼 쉽지 않은 자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But after performing like for 3, 4, you know, 1,000 times, I think Greg is, we can safely say that he is a pro. 좋습니다. 그렉 얘기 나오니까 그렉 노래도 하나 틀어야 될것 같은데.

그 선정부터 상당히 모든 게 조심스럽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750님께서, 저는 제 결혼식 때 축가를 불렀어요. 본인이 직접 부르셨다고요. 요즘이야 신랑 신부가 직접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는 경우가 많지만 그 당시만 해도 흔한 경우가 아니라 많이 망설였지만 시어머니께서 아이야, 네가 해라. 네, 듣고 싶다 하시는데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었던. So I sang at my own wedding. So I'm assuming that you sang solo, right? These days, it's perfectly common for brides and grooms to sing at their own weddings, but back then it wasn't as popular. So I hesitated, but when my mother-in-law asked me to sing, you know, it was really hard to say no. 맞아요. 생각해보면은, I think I'm assuming 5750님 got married 15 or 14, 16 years ago. Back then, yes. 본인의 이제, 결혼식에서 노래를 한다 그러면, 왜, 아니, 본인의 결혼식에서 왜 노래를 해? 약간 그런 시선이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 I think, you know, the wedding culture was very different from what it is now, right? Nowadays, it's more self-driven. 뭔가 이렇게 좀더 자기 주도적이잖아요. 요즘에 이제 웨딩은 나의 결혼식은 내가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이 강한데 그한 15년 전만 해도 뭐 굉장히 좀더 전통적인 폼의 결혼이 많았던 상태 그런 당시에 직접 신부가 노래를 부르는 거는 흔한 일은 아니었죠. 그래서 오츠로공님 says 저는 목이 시뻘건 채로 노래를 부르고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춤을 추고 있는 영상이 지금도 집 어딘가에 있겠죠? I see. That is very a lovely scene that I can imagine, right? 오초공님 singing with her lungs off and you know, singing her heart out, right? And then the groom, husband, kind of dancing along to the singing. That is beautiful scenery right there. 그렇군요. 그렇게 하셨으니까 또 특히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그죠? Do find the videotape and let us know about that.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 불렀던 곡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신청을 해주셨는데, 같이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볼까요? 옆에서 이제 남편분이 춤추는 것까지 상상하면서. Natalie Cole입니다. LOVE.

Couple of tracks, Natalie Cole, L-O-V-E, which was a self-sung wedding song, sung by 5760님. And the final track was, as promised, Greg, the king of wedding singer, Can't Take My Eyes Off You. 저희 프로그램 출연했어도 he talked about, you know, how many times. He doesn't actually remember how many times, but he said something, I don't know, somewhere around 3 or 4,000 times. 그래서 그 3, 4,000번 했는데 그럼 만 원씩만 받았어도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I asked him, I told him, even if you got paid 1만 원 per each performance, you know, that comes out to be, you know, how much and so forth. 기억이 나네요.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좀 기억에 남는 웨딩 싱어 있는지 제가 여쭤봤는데요. 뽀글님께서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프랑스에 있었을 때 홍콩 친구들이 아주 작은 웨딩을 했는데 화가인 신부가 기타를 치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reminds me of a wedding I attended in France. Two of my friends from Hong Kong had a very small, intimate ceremony. The bride was a painter, and at one point, she picked up a guitar and sang this song herself. 하시면서 등려군의 월량 대표 아적심이라는 곡인데요. I believe 등려군 is Teresa Teng.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들어본 기억이 나는 있는 곡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뽀글님의 신청곡인데요. 등려군 월량 대표 아적심.

Of course, I know the song. Holy Summer. 등력은 월량 대표와 적심. Meaning, the moon represents my heart. 달이 내 마음을 대신 말해줘요. 라는 내용의 곡입니다. Teresa Teng, 등력은의 노래였고요. I can definitely picture this cozy, intimate wedding where the bride picks up a guitar and, you know, gently and singing this song for the groom and the audience. 참 아름다운 그런 웨딩이 상상이 되네요. 감사드립니다. 뽀글님. 좋습니다. Let's get to a song and then maybe do a little early start for Music Boutique. 오늘 또 준비된 음악들 Music Boutique 조금 일찍 노래 한 곡 더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리입니다. 숲.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좋습니다. 뮤직 부티크 조금 일찍 시작한 이유는 좀 노래들이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So, I think in terms of choir music, you know, choir music can sometimes seem kind of very old-fashioned at first glance. 이 합창, 처음에 들어보면 뭔가 지루해 보이기도 하고 구세대적인 음악이 같기도 한데 직접 그 합창 단원으로서 합창을 경험해 보거나 또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잘 알려진 그런 음악을 합창으로 접해보면 그 합창의 파워를 느낄 수 있습니다. You can really feel the power of a chorus once you really experience it as a member of the choir or by listening to a kind of a you know, fabulous choir concert. 왜냐하면 이 합창이라는 게 한 사람의 개인기로 완성되는 음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 소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이 팀워크와 이 마음의 합쳐짐이 있어야지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음악이기 때문이죠. You know, choir is not built on one person's talent alone, obviously, right? And its beauty, I think, comes from many voices breathing together, you know, listening to one another and working toward a single unified sound. I think it's music that demands teamwork, trust, and shared sense of purpose. 그래서 정말 지휘자가 좋은 합창단을 듣는 그런 것은 굉장한 experience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창을 통해서 감동이 배가 되는 그런 대중음악, 합창단들이 부르는 대중음악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팝송이죠. 먼저 첫 번째 곡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This is you know, Beatles song Blackbird, sung by New York Vocal Collective.

Welcome back to 101.2, 101.3. I'm your PD, DJ EQ. So, music start with a little early start today because we have many songs to cover. So we are exploring the beauty of choir music. So delving into popular songs, just like the one that we heard, Blackbird, popular songs that become even more powerful through the magic of a choir. 예전에 기억하기로는 이 팝 음악에서 이 콰이어의 어떤 요소가 들어간 음악들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I think we introduced the songs that really actively makes great use of choir within and the context of a song.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중음악의 그 영역 안에서 이 합창의 요소를 잘 사용한 곡들, 참 감동적인 곡들이 참 많았었죠. 그런 곡을 들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Today is a bit different that it's just a full-on cover, choir cover of a popular song. 두 번째 곡은 약간 의외의 커버라고 생각했습니다. David Bowie의 Space Oddity 커버 곡인데 it's a marvelous cover. As you know, Space Oddity is David Bowie's signature song. It tells a story about a fictional astronaut, Major Tom, 우주에서 길을 잃은 우주인의 어떤 스토리를 다룬 재밌는 그런 흥미로운 가사의 그런 곡인데요. This performance, choir performance was done by a choir of 500 voices. 500명의 목소리로 이루어진 아주 큰 합창단. 그 합창단 이름이 코로콘 500 voices라는 그런 choir 합창단인데 그 합창단이 부른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David Bowie original Space Oddity.

0: That was Washing Dishes by Jack Johnson.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Welcome to your daily Kickstarter. It is Morning Groove on TBS EFM. 우리가 매일 아침 샤워하고 저녁에 샤워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샤워를 해도 한 반나절 지나면 다시 땀나고 또 냄새도 나고 방 청소도 열심히 꽤나 하는 편이죠. 청소기도 돌리고 요즘 막 창문 열어놓잖아요. 그럼 먼지들도 금방 수북히 쌓이고 바닥 더러워지고 항상 좀 그런 것 같습니다. I guess that is the routine, the basic cycle of our life. And you know, I think we beat ourselves up over the wrong things. We see the mess come back and feel like we're failing, but the dishes pile up because you ate, the bed gets undone because you actually slept in it, and that is not chaos, that's just life being lived in. So, you know, instead of just dreading the next cleanup, maybe we just nod at it. It's like the rhythm that keeps us going.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죠. 더러워지면 또 치우고 내가 냄새나면 다시 샤워하고 무한 반복입니다. 진짜 정말 수많은 시간 동안 그걸 우리가 반복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자잘자잘한 거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이런 메시지 남겨드리면서 We're gonna start today's program. How exciting! Because we're live today. 생방송으로 오늘 진행하고 있는 만큼 더 신나는 유쾌한 모닝그루브 만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re tuning in through YouTube live stream, you can leave your comments there for free. 뚝뚝뚝,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알바생인데요. 아, 어서오세요. Welcome, welcome. 우리 알바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오셨나?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Let's see who are listening at this moment. Of course, our young H님, 우리 반장님, 중성. Good morning. 반갑습니다. 인사 건네주셨고요. Water Tank님, one of our avid listener too. 상쾌한 아침입니다. 맞아요. 정말 상쾌하죠. 오늘 아침 햇살도 쨍쨍하고 말이요. 물론 오후엔 많이 많이 덥겠지만. Happy Life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한 시간 일찍 일어나서 동아리 준비하고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So looks like you have started your day extra early today, preparing for the rest of your day. Happy Life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지금 말똥말똥하신 상태시겠네요. 조금 더 일찍 일어나셨으니까. And of course, 상민님.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상민님, good morning. 유후! Okay, Morning Groovers. I'm really excited to spend the rest of the 2 hours with you guys. 2시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고 파티할 생각에 신난 서머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We're gonna have a word from our sponsors.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Let's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This is how it goes. I ask you a simple question and you answer to my inquiry. So today's question is going to be this. Is there one thing you always keep clean no matter what? 여러분들께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깨끗하게 유지한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So let me know about that one thing or one place that you would like to keep clean no matter what. No matter the circumstances, you have to make sure that that place is clean for you. 뭐 나는 그렇게 깔끔한 사람 아닌데요 싶은 분들도 딱 하나만큼은 그래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깔끔한 사람들은 여러 개가 있겠죠. So we're gonna be talking about that. It could be, I don't know, your bed or your car. It could be your drawer or something like that. To give you my answer.

Answer. I try to keep the places where I live really clean as much as possible. So I vacuum every single day too. But the thing is that the places that I would like to keep clean are the places where I can see. So that means if you open my closet or if you open up the drawers in my place, they're not so organized. 그래서 저는 좀 보이는 곳은 깨끗하게 유지를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 눈에 안 보이는 곳은 조금 이제 흐린 눈하고 약간 모른 척합니다. 그래서 뭐 신발장이라던가 창고라던가 옷장 안에는 그렇게 정돈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막 더러운 건 아닌데 이제 보이는 데만 좀 깨끗하게 하는 편이어가지고 예. 화장실도 나름 깨끗하게 쓰는 것 같고요. 예, 청소 되게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보이는 곳이니까. 안 보이는 것은 모르겠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막 트렁크 안에는 조금 이렇게 정리가 잘안돼 있고 짐도 많고 좀 그렇거든요. So only the places where I can see, I will try to keep them clean. 우리 박은희 팀장님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좀그 사무실 책상을 제가 한번 봤는데 막 이렇게 깔끔한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잡동사니가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팀장님은 어디를 좀 깨끗하게 유지를 하실까? 왠지 차를 깨끗하게 점점 숨으시네. 땅으로 꺼지시는 줄 알았어요. 어디 가세요? 어디일지 좀 궁금하긴 한데 한번 팀장님께서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What about our engineer outside the studio? 아, 감독님은 제가 딱 느낌이 왔어요. 밖에 계신 감독님은 뽀득뽀득 이렇게 소리나게 세차를 되게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그쵸? 차를 좀 열심히 닦으실 것 같아. 와, 나 맞았어. 그런 어떤 저런 직감이랄까요? 제가 좀 오랫동안 봐왔는데, 나차 깨끗해요. 이런 게좀 적혀 있기는 해요. 차 색상도 약간 검정색일 것 같은데요? 그쵸? 맞나요? 아, 그건 아니고, 죄송해요. 아, 흰색 차라고. 흰색 차면은 더더더 깨끗하게 항상 유지를 해야겠네요, you know? It's really not easy to keep your cars clean, especially if the color is black or white, actually. 금방 때 타고 막 이러니까. 근데 우리 감독님은 딱 그럴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차만큼은 깨끗하게 닦으리. 손세차 하실 것 같은데. 그쵸? 오. 근데, this is the thing about engineers. They take a good care of their cars. 보통 이제 감독님들은 자동차를 좀잘 아시고 하시기 때문에 차를 좀 애지중지 하시더라고요. So, last time I had to exchange the battery for my car because it ran out. So, I had to go to the place where I can exchange the battery and I paid approximately like, 얼마냈지? 한, 뭐, 20만 원 가까이 낸것 같은데, 여기 TBS 출신 감독님께서 나한테 5만 원 주면은 그냥 갈아주는데, 그거 왜 그랬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를 굉장히 좀잘 아시고 아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Anyways, 말이 약간 산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 this is today's topic. Is there one thing that you always keep clean no matter what? 난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것만큼은 깨끗하게 유지하는 편이에요. 나는 땡땡땡을 써요. 뭐 이런 샴푸 광고 느낌이 나는데 anyways, let me know.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알려주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lright, I'm gonna be back after listening to the suffers. Make some room.

Well, well, morning groovers. Let's find out that one place or the one thing that you can keep clean. 다른 건 몰라도 여기만큼, 이것만큼은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싶은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봤고요. Kim's fan responded really quickly, actually. 재빠르게 우리 Kim's fan 모닝 그루버께서 답을 주셨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저는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하고자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 퇴근 후에 운동 가기 전에 샤워, 운동하고 나서 자기 전에 샤워, 하루에 샤워를 세 번씩 합니다. So if there is one thing I strictly care about, it is my personal hygiene. I shower right after waking up in the morning, shower again after work before going to workout, and take another shower after exercising before heading to bed. I end up taking a shower three times a day. Especially for summer, it's kind of a must, right? Because we sweat a lot. 여름에는 특히나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이 샤워를 좀더 평소보다는 자주 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쵸? 그리고 약간 더워서 샤워하는 것도 있기는 하고요. 그쵸? 시원한 물로 조금 완전 차가운 물은 좀 힘들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못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샤워하고 나면 좀 이렇게 상쾌한 그런 기분이 있으니까 샤워를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so I have a friend who always keeps her personal hygiene really, really clean. 항상 막손 열심히 씻고, 막 머리도 진짜 자주 감고, 막 향수 같은 거 이렇게 막 뿌리고, 막 항상 그 위생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그 친구 집에 놀러 갔거든요. 완전 방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아, 본인만 깨끗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약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개인 위생 이게 잘 지키고, 그런다고 해서 또100%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또 반대로, 집은 열심히 치우는데, 그냥 본인 위생 그렇게 신경 안 쓰고, 턱좀 이렇게 털털한 분들도 계시고, 참 사람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어찌됐건, 샤워 자주자주 해주면 좋죠. 땀 많이 흘리면 너무 힘들잖아요. 찝찝하고. 3, 4, 6, 8. 아, 우리 굶수저 신바님이시죠. 얼마 전에 원래 점프 잘하셨는데 30대 이후로 계단을 조심조심해서 내려오신다는 우리 금수저 신바 모닝그루버 어서 오세요. Welcome to the program. They said, 써머피디님 안녕하세요. 신바입니다. 두 번째로 문자를 보내는데요. 매일 제 출근 타임 잘 부탁드립니다. 회사 가기 피곤해요. 집에서 쉬고 싶다라고 해주셨네요. 저는 차 안이랑 사무실 책상은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해요. 남한테 보이는 부분은 깨끗하게 하려고 하네요. So of course there is someone who is really similar to me. The places where you can see, the places where other people can see, you would like to keep those places clean, such as your desk at your office and also inside your car. Oops, I'm feeling a little guilty. I have to vacuum my car soon. 저차 안이 약간 지금 상태가 안 좋아지려고 해서 저도 차 안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하는 거 좋아하긴 하거든요. 어쨌든 남들이 좀볼수 있는 건. And it feels good, doesn't it? You know, once you arrive to the office, once you wipe the desk with the tissue, wipe off the desk, dust and everything, 그 먼지를 막다 털어내고 이제 자, 일을 해볼까? 이러면 약간 상쾌한 기분이 들지 않나요? 그쵸? 우리 박원희 팀장님도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책상을 닦는 모습을 제가 봤었어요. 언제냐면요. 처음 자리를 이렇게 옮기시기 직전에. 그때 되게 열심히 닦으시고, 아까 여쭤봤더니, 책상 열심히 닦으시지 않나요? 했더니, 아, 이제 그 이후로는 안 닦으신다고. 또 이제 옮기시면 또 닦으실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Anyways, 뭐 이렇게 우리 3468 모닝그루버 깔끔한 책상에서 오늘도 기분 좋게 근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수요일이지만요. 우리 조금만 힘내보아요. Morning Groovers, keep letting me know. Don't be shy.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아, 나 여긴 좀 깨끗하게 유지하는 편인데? 이렇게 자랑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So continue to let me know about this one place or one thing that you would like to keep clean or you always keep clean.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다면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a song for our 금수저 신바님께서 신청을 해주신 곡이죠. Here is Bruno Mars, The Lazy Song.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세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3: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2: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4: And I'm back to you guys. 하진님, 굿모닝입니다. 덕분에 오늘도 상쾌하게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하진님. Welcome to the program. And Dr. Paper is also here.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하트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또 다정한 인사 여러분들 많이 많이들 건네주세요.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기분이 한 5배 올라간다는 연구가 있을 것 같아요. 있으면 알려주세요. Not so sure about that, but doesn't it feel nice to greet to each other every single day in the morning? 그냥 saying hello, saying have a nice day, it just makes it feel so good. And we do that here every single day here on Morning Groove. Anyway, Morning Groovers, is there one thing that you always keep clean no matter what? 여러분들, 나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나 자신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Ben's Burrell responded, Since I try very, very hard to keep everything around me clean, I end up with an average kind of somewhat orderly mess. Any advice? Not so sure because I'm not the person, I guess I'm not in the place to give you any advice because I'm not the person who always like to keep things clean around me. I don't try that hard. So can you give me some advice actually? 그리고 우리 체육부장님께서 굿모닝입니다. 저는 손톱인 것 같아요. 오, 손톱을 길러본 적이 없어요. 조금만 길면 바로 깎아버려요. 어제는 아로마 오일을 만드는 수업을 받았는데요. MBTI별 오일을 만드는데 뼛속까지 ENFP인 제가 향을 맡아보니 ISTP가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향을 맡으니 너무 좋았어요. 비염 스프레이도 만들었고요. U2의 Sweetest Thing 신청해 보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Is there such a thing called MBTI oil? And then they tell you like which MBTI you're suited for? 이런 게 있다고요? 너무 신기한데? So what is the scent of ISTP? 어, 뭔가 바카스, 뭔가 바카향? 막 그런, 말이 잘못 나는데. 뭐 약간 그런 향인가요? 그리고 ENFP는 뭔가 레몬향인가? 상큼한 그런 통통 튀는 성격이니까? 뭐 그런 건가? Like who defines this? 이걸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부터 ISTP의 향이니라 이러면서 이걸 누가 정하는 건가요? 너무 신기한데? But anyways, I totally feel you when it comes to your fingernails. You keep them clean, you never try to grow them, and you always try to keep them clean.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이 흰색 부분이 보일 때 손톱을 깎아버려요. 그래서 그 더러워질 틈이 없고요. 이렇게 뭐 이제 네일 같은 거 많이 봤잖아요. You know, like Koreans are really known for like doing really good gel nails. Like we have a lot of professionals. 그래서 막 샵도 굉장히 막 좋은 데 많고 막 예쁘게 하는 거 우리 좀 유명하잖아요. 저 20대 때 되게 많이 갔거든요. 근데 I realized that gel nail doesn't last on my fingers more than a week. 뭔가 일주일만 지나면 막 다 뜯어버리고 싶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나랑은 좀 안 맞는구나 싶어서 After that experience of having gel nails trials, I just try to keep them short and clean. 우리 체육 부장님과 그래서 그런 면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손톱 그래서 한 지금 10년 동안 네일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여기 토네일도 마찬가지예요. It just goes for the same for my toenails too. I like to keep them clean. 클린한 거 맞겠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니까. 좋습니다. 재밌네요, 답변들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나 이것만큼은 좀 깨끗하게 유지해요. 자랑자랑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Brag about the things that you like to keep clean, no matter what.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사연 받고 있어요.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our ENFP 체육부장님. ISTP의 향 많이 많이 맡으시면서 Let's all listen to U2, Sweetest Thing.

That was Another Day by Sting. 줄무늬 Morning Groover said, "Good morning, everyone. Everything will be fine. I know if you're going through some hardships, if you're having a tough day, don't worry because everything will turn out just fine."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좋아질 겁니다. 뭐 힘든 일, 뭐 스트레스 받는 일 있지만 분명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우리 조금만 버티고 힘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626 모닝 그루버 안녕하세요. 서머 PD 한글이랑 영어가 다 나와서 그런지 초등학교 1학년인 지아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등굣길에 제가 차에 타기도 전에 먼저 라디오부터 켜두는 찐팬이네요. Can you give me a big shout out to Gia and tell her, Gia, have a great day at school and listen to your dad.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So I hope you're listening at this moment, Gia, with your dad, I suppose, on your way to school. So your dad said it. You gotta listen to your daddy. 뭐, 근데 말잘 들으면 사실 지아도 좋고 아빠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우리 지아가 아빠 말 들으면 아빠도 기분이 좋아지고, 우리 지아가 갖고 싶은 것도 사줄 수도 있고요. So it's all about give and take. Even in a relationship between your father and you. 그래서 뭐 이제 부자지간에도 항상 이런 give and take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또 우리 622 아버님도 지아한테 또 이렇게 상냥하게 해주시고, 아침이잖아요. We gotta start the day in a good mood. 그래서. 서로서로 사랑해, 감사해, 이런 말, 예쁜 말 나누면서 좋은 등굣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네요. Thank you for tuning in, Gia, every single day. 라디오도 이렇게 먼저 딱 켜버리시고, 어머님, 아버님은 다른 거 듣고 싶을 수도 있는데, 우리 지아가 정말 잘했어요. 칭찬 스티커 드릴게요. Okay, so during the song break, me and 박원희 팀장님 were having a conversation about this fingernails. 뭐, 이제 결혼식을 올리면 신부가 네일 아트를 하는 게 거의 필수래요. 그래서 너 나중에 결혼할 때도 네일 아트 안할 거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it got me thinking, like, who stares at your nail when you're a bride? 신부인데 진짜 누가 손톱을 보나요? 전 진짜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데. 뭐 사진 촬영할 때, 뭐할때 보통 네일 아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고요. 신부들은. 근데 팀장님은 또안 하셨대요.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안 하지 않을까요? 전요 옥수수할 만한 손톱을 누가 볼까 이런 생각이긴 합니다. But anyways, what do you like to keep clean, morning groovers? 나 이것만큼은 좀 깨끗하게 유지해요 싶은 사연 받고 있는데 우리 서비 모닝 그루버께서 굿모닝 샤워하고 벽 바닥 물기 제거요. 아 솔직히 너무 귀찮은데 안 닦으면은 물때가 껴서 꼭 하려고 해요. 샤워 부스랑 유리 바닥이요. So wiping off the water from the walls and floor after a shower. It's so important, right? 이렇게 해야 이제 청소 주기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때가 덜 끼니까. 물 쓰는 거 진짜 귀찮죠. 쓱쓱쓱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화장실 청소 자주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루버 또 화장실이네요. 저는 화장실이요 건식으로 쓰고 있어서 청소하기가 조금 수월하긴 한데 샤워하고 나서 창이랑 욕조 청소하고 변기 자주 닦아요. 크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For me, it is the bathroom. Since I keep it dry, cleaning is a bit easier, but I still clean the windows and the bathtub right after showering and wipe down the toilet frequently. I'm glad that it's not too big. 이게 화장실 닦는 근데 그 락스로 빡빡 문질러가지고 뽀득뽀득 닦으면 기분 좋은 건 있긴 있어요. But to give you a little tip or an advice, 자, 감히 조금 이제 조언을 드리자면, 락스 청소하실 때, 이제 수영 안경이랑 마스크 꼭 착용하세요. 전 눈이 너무 매워가지고, 저 화장실 청소할 때 수영 안경 끼고 해요. 좀 TMI죠. 그냥 생눈으로 했더니 눈이 막 너무 매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독하구나 해가지고, KF 그 94그 마스크 쓰고 수영 안경 낍니다. 수영할 때는 안 끼고요. 수영을 하지 않으니까 오로지 청소용입니다. 너무 웃기겠죠? 뽀로로 같을 것 같은데. That is me. 여러분들 이렇게 TMI까지 전달 드렸으니까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This is the one place that I like to keep clean. What are those?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사연곡과 함께 보내주세요. And Morning Groovers, stay tuned because I'll be back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Don't go anywhere. Don't go anywhere. 여러분, 어디 도망가시면 제가 잡으러 갑니다. Here is REM, Rockville.

I'm your host, Summer PD. Thank you so much for starting your day with us. 어린이와 함께 듣기 좋은 방송입니다. 등교길, 출근길 듣기 너무 좋은 방송 모닝그루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You can catch us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on 101.3 FM throughout the capital region. Okay, YYV KVKS Morning Groover said, 안녕하세요. 저희도 4살, 6살 두 아이들과 아침 먹으면서 들어요. See, I told you. It's the perfect radio program for you to listen to with your kids because YYV KVKS Morning Groover has responded that they are also listening to this program with their 4-year-old and 6-year-old kids together while having breakfast. 맞아요. 아침 먹으면서 또 썸머 언니 얘기하는 것도 듣고 이모네요. 네, 죄송해요. 어디 언니 를 들이밀어. 뭐 아침 시리얼 먹고 과일 먹고 건강하게 먹으면서 또 학교 가야겠네요. 그쵸? 수요일이에요. 주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이들도 분명히 주말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파이팅! 썸머 이모가 응원 보내드리고요. 친구들한테도 모닝그룹 많은 소개 부탁드릴게요. 고마워요. Thank you in advance. Thank you very much. KMS. Good morning, Summer PD. Fighting. Oh, thank you. 저도 파이팅 할게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파이팅 외쳐드리지만은 저도 가끔 이렇게 파이팅 소리 들으니까 좋은데요. 파이팅 외쳐보아요. 다 같이. Benny also said, good morning from the Philippines. 국제적인 라디오 프로그램 필리핀에서 항상 매일 같이 듣고 계시는 우리 정말 감사한 Benny Morning Groover.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Okay, Morning Groovers, today is a time for you to brag about the places that you like to keep clean. 오늘은 여러분들이 약간 자랑해도 되는 시간이에요. 나 여기는 진짜 깨끗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것만큼은 깨끗하게 유지한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Dragon Duck also sent in a message with a picture, actually. And they said, what I always keep clean is my small farm. The farmers say farming is the battle with weeds. I always try to keep my farm clean from weeds visiting every morning and evening. And I can see there's such a nice and cute farm. It looks like a little garden almost. 여기서 이제 상추도 키우시고 마시는구나. It's kind of fun to pick up the things that you have grown on your farms and, you know, use those ingredients for cooking and everything, doesn't it? 이게 또 로망이잖아요. 많은 분들의 텃밭 하나 이렇게 키워가지고 상추도 떼가지고 이제 고기 구워 먹을 때 이렇게 막 드시고 하시는 거. But I know the drill. I heard that it's really not easy to keep those farm clean. And also to keep those, you know, plants keep growing. 이게 날씨 영향도 많이 받는 것도 있지만 이 잡초 자라는 게 되게 무섭게 자란대요. 저희 아빠 같은 경우도 이제 집에 잔디 관리하시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밀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막 그 잡초도 되게 많고 막 약도 뿌려야 되고 It takes a lot of effort, a lot of time and effort and energy even. So it's not easy but keep up the good work because it looks nice to see those nice small farm being all cleaned up. 이렇게 좀 깨끗하게 또 유지하는 거 보시면 사진도 찍고 싶고 막 뿌듯하고 이런 기분이 드니까 그 맛에 또 하는 거죠. 우리 사뚜기 모닝그룹어, 저는 안경을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제 안경을 깨끗하게 닦은 후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 일과 중에도 수시로 안경을 천으로 닦아주고 있어요. 제 눈은 소중하니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And also sent in a song request. So this is, for me, it is my glasses. I keep my glasses clean. The first thing that I do when I open my eyes in the morning is clean my glasses thoroughly before putting them on to start my day. 안경 끼시면 얼마나 이게 막 뿌얘지고 먼지 쌓이고 막 그렇겠어요. 그래서 보통 안경 클리너 가지고 다니시죠? 주머니 속에 넣으시거나 하셔가지고 수시로 안경을 이렇게 쫙 닦아주면은 다시 맑은 세상이 된 느낌. 이게 얼굴 막 자주 만지거나 뭐 어디 막 약간 부딪히거나 막 이러면은 안경 금방 막 지문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닦아줘야 됩니다. 안경을. 김 서릴 때도 이렇게 열심히 닦아줘야 되고요. 이렇게 또 여러분들의 루틴까지 알아보고 있는데 계속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나 이거만큼은 깨끗하게 유지해요. 나의 텀블러 매우 깨끗해요. 나의 방 매우 깨끗해요. 먼지 하나 없는 내 방 자랑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We're gonna move on to our segment everyone. I'm gonna be back for all that fun segment after listening to a song requested by our 사뚜기 모닝 그루버 Elsa and Glenn Medeiros, friend, you give me a reason.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everyone. This is nice, soothing Queen 노래방 that you're listening to at this moment. 차분한 분위기의 Queen 노래방으로 오늘도 활짝 문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좀 기유가 많은 크리스티나 아길라라 언니의 Beautiful. 세상은 참 아름다워. It's hard to breathe. 숨 쉬기 어려워. And now and then I get insecure. 여러분들, 코인 노래방 활짝 열었습니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언니께서 또 이렇게 라이브 공연으로 2002년 월드컵도 추억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멕시코전 응원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우린 모두 아름답습니다. We are beautiful human beings.

0: 여러분, 저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요. We are beautiful human beings. Today. 좋아요.
1: 좋아요.
0: 우리 영희치님 마이크를 들고 이제 노래방 들어오셨어요. 노래방 시작. 마이크 탬버린 들고 오셨네요. 좋아요. 탬버린 어울리든 어울리지 않든 일단 가져와 보세요. 두들겨 드릴게요. Alright. Now featuring TMI Quiz. 여기서 또 등장하는 TMI 퀴즈입니다, 여러분들. While you're listening to this cool 노래방 and my soothing voice vocal, take a listen to this TMI Quiz and take a guess. 자, 쓸데없지만 궁금한 TMI 퀴즈 오늘도 나갑니다. 오늘의 퀴즈. 저는요, 아시다시피 매우 외향적인 성향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땡땡땡입니다. 의외로 뭘까요? So I'm a very outgoing person. But surprisingly, I am 땡땡땡. So what am I? Take a good guess. 한번 맞춰보세요. 밖에서 우리 감독님 그리고 바운디 팀장님 한번 맞춰보세요. 썸머한테 의외로 저런 모습이 있다고?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ave a comment if you're watching my beautiful face and 티봉이 on Viable Radio. 또 저의 beautiful한 beautiful 티봉이 보고 계신다면 네, 또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댓글 남겨주세요. 니가 어디가거든. You are beautiful. 너는 아름다워. 우리 선생님, 서문호나 차분한 분위기로 시작하니까 더 웃겨요. 왜 차분한 분위기를 제가 하면 웃긴 거죠? 여러분들, 제가 조금 여러분들 귀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차분하게 시작한 거니까 너무 웃지 말아주세요. Don't laugh too much. I'm trying to be serious as much as I can.

sounds like Christina Aguilera and Shakira are pretty similar, right? Shakira 언니, 뭐 Christina Aguilera 언니 다 제가 좋아하는 보컬들입니다. 다 비슷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제가 너무 좋아요. 자, TMI 퀴즈 노래가 네 곡 나가기 전에 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롤러코스터가 쭉 무서운 곳으로 여러분들을 데려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자, 썸머는 외향적이지만 의외로 땡땡땡이다. 의외로 네모다. 네모에 들어가는 말 알려주세요. Summer is very outgoing, but surprisingly, summer is 땡땡땡. So what is that 땡땡땡? 알려주시면 제가 또 소개해드릴게요. Next song, of course. 연세대 명문학교 나온 연세 언니 비욘세 If I Were a Boy 청취하고 계십니다. 내가 남자라면 너한테 이렇게 안 해 이런 노래예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비욘세 If I Were a Boy. Let's go.

여러분들, 내가 여자라면, 내가 남자라면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내가 남자라면 너처럼 안 해. 내가 남자라면 더 막 나갈 거야. 내가 남자라면 난 이해할 거야. 내가 남자라면 이해할 수 있다고. Why won't you understand me? 정답들이 좋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 반장님께서 썸머는 외향적이지만 의외로 노래를 잘한다. 됐어요 우리 반장님. 제가 노래하는 거 한두 번 들어보세요. 우리 깨모닝 그루버. 와 썸머 PD 또 노래합니까? 회사 도착해서 못 듣는 현실이라. 아, 공교롭게도 노래하는 타이밍에 회사 도착하셨구나. 듣기 싫으셨구나. 괜찮아요. 일하러 가셔야죠 또. 일하러 가실 분은 가시고요. Go ahead and go off and work if you have to work. And if you don't have to work at this moment, just come around and enjoy this 노래방 time. 아, 우리 깽님께서 노래 자주 불러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좋아요. 저는 뭐 틀지 않거든요. 저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고 충분히 즐기고 있으니까 네, 이런 응원 문자 보내주시면 저도 신나죠. Alright, so regarding that quiz, TMI quiz, Ben's Burrell responded, "Someone은 외향적이지만 의외로 소심하다." Oh, so you think that I'm timid? Oh, 완전 이거는 진짜 100% 땡입니다. 전혀 소심하지 않아요. I'm not timid at all. 전 A형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혈액형을 못 맞춰요. Ah, for those little kids who are listening. So this blood type used to be the old MBTI. 어른들의 예전 MBTI였어요.

A 형은 좀 소심하다고 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영 H님께서 썸머는 외향적이지만 의외로 겁이 많다. 아 근데 이것도 맞는데. So this is correct. I'm afraid of so many things, but this is not the answer that I've been having in my head. 제 머릿속에 있는 답은 아니라서 땡처리할게요. 전 겁이 많긴 해요. 저 귀신 이런 거 되게 무서워하고요. 또 이렇게 막 그것이 알고 싶다도 혼자 집에서 못 봐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Yeah, I don't like scary stuff. It just frightens me a lot. 그리고 남자는 무서워요. So if I were

0: 윤세 언니한테 미안하다. 우리 GOD 팬님께서 갑자기 메시지 이렇게 분리할 때 5532 Morning River responded. 써머피디님 굿모닝. 의외로 낯을 가린다 라고 해주셨는데 박은희 팀장님 제가 좀 낯을 가리는 편인가요 그래도? 아 눈 동그랗게 드시고 아니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 좀 들이대는 편이기는 해요. 네. I just get along with almost any people that I meet. So no, that is not the answer. 아니고요. 많은 분들께서 또 이거 열심히 맞춰주시고 계시니까 되게 죄송한데. 서비님께서 차분하시구나. 그러시구나. 아, 한번 해드렸어요 제가 또 여러분들. 자꾸 크리스티나 얘기하셔가지고 차분하지 않아요. 제 눈빛부터 차분하지 않고요. I'm not such a calm person. I'm very clumsy. 굉장히 제가 최근에 되게 재밌는 댓글을 봤어요. So I've been going through the video clips that I've been uploading on YouTube and someone said that 아, 선모님 목소리만 들으면 되게 허당기 있으신데 외모가 좀 반전이시네요.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과연 목소리만 허당일까요? Alright, Morning Groovers, let's just keep it up. 좀 분위기 좀 바꿔볼까요? 박수, 박수, 손 들으시고 마리아 듣고 계십니다. This is Kim Ah-jung's version. 김아중 언니의 또 미녀는 괴로워, 선물은 괴로워. 마리아
1: 시작해 뜨겁게
0: 이렇게 불러주셔야 돼요.

활동적이지만 의외로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는 말을 잘 못한다. So although some are very extrovert, 밖에서 왜 웃으시지? 이거 소개할 때? Someone은, so Summer is extrovert, but when it comes to talking to someone that she's into, she can't really talk. 저는 의외로 말을 더 많이 해요. 막 긴장해가지고 막 난리 부르스예요. 막 어머 오빠 이거 뭐야? 어머 어머 거울에 지금 내가 보이네? 막 이러면서 말을 더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So when I get anxious or nervous, I talk extremely much than usual. 그래서 평소보다 말이 많고 제가 오버를 한다 이러면 제가 그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That is the reason why I'm like this, Morning Groovers, because I love you guys. That's why I'm acting, you know, I'm kind of like overreacting all the time. 아,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이거 퀴즈 잘 못 맞추시는 거 너무 좋다. 너무 재밌는 답들이 많이 오잖아요. 자, 정답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거 되게 쉬운데? 자, 힌트를 좀 드릴게요. 저는 매우 외향적인 성격이지만 의외로 땡땡땡이다. I'm very outgoing, but surprisingly, I am 땡땡땡. It's related to a location, Morning Groovers. 장소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래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and we have the answer.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루버 정답입니다.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루버께서 집순이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I'm a homebody morning groover. I'm an extrovert. I like to go out. I like to meet friends. But I'm a homebody. I have nowhere else to go.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항상 집에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집에 있고 싶다 뭐 이런 건 아닌데 딱히 약속이 없으면 먼저 잘 약속을 잘 안 잡게 되더라고요. So that is why I'm a homebody these days. 저는 주말 빼고는 안 나가는 것 같아요. So I barely go out unless it's the weekend. 주말에도 뭐 잠깐 나가는 정도? 그래서 되게 집순이입니다. 체육부장님. 나보다 더 외향적인 사람을 만나면 조용해집니다가 답입니다. So you become quiet once you meet someone who's more extrovert than you are. 아, 이건 아니에요. 제가 배틀하는 형식으로 더 시끄러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더 조용해지지는 않아요.

0: 가르칠 수 없는 썸머예요. And yes, I'm a homebody. Morning Groovers, we have now moved on to SG Wannabe. 사이먼 가펑클이 되고 싶은 SG Wannabe. 진짜 그래서 이름 지은 거래요. 여기 이렇게 질러줘야 돼요. 이거 라이브 무대 보면 저보다 더 오버해서 부르시니까 제가 너무 오버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1: 숨속에 사는 사람.
0: 우리 지호디맨님께서도 집순이라고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Is there anyone who's like me, who's an extrovert, but who ends up being a homebody? 막상 나가면 진짜 잘 놀기는 하거든요. So once I get out of home, like I can just hang out and do so many things. But then like if I have to stay home, I would just stay home. 그러니까 집에 있어야 되면 집에도 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막 안 나가면 막 가시가 막 이쪽에도 나고 어깨도 나고 등에도 나고 막 완전 가시 고슴도치가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의외로 집에도 잘 있고 이렇게 점점 내향이 되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So I guess this is like the route for me to become an introvert in the end. Ultimately, who knows? 여러분들 뭐 이렇게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Everybody changes, right? So that is me. 안녕 내 사랑해요. 울먹이면서 불러주세요. 이제 내가 지켜줄게요. 콧구멍 커지는 소리 들리시죠? 날 위해 잠깐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이거 그렉 버전인데. 안녕 내 사랑 그대요. 눈물 나와요 지금. 여러분 이거 울먹이면서 불러줘야 되거든요. You gotta cry when you sing this song. 감미롭게 울면서 눈을 감고 불러주셔야 됩니다. Don't open your eyes when you're singing this. 어디 감히 눈을 뜹니까 이 노래 부를 때. 눈을 감고 손을 위쪽으로 이렇게 뻗어주시고. 근데 하이라이트 부분은 아무래도 그 초반에 와 이 부분이에요. 이거 하고 나면 되게 기분 좋아요. So if you're feeling down, if you're feeling stressed out, just turn on this song and just be like, 와 이거 한 번만 해보세요. 딱 한 번만 우리 모닝 그루버들 기분 진짜 좋아지거든요. Alright, 내 사람 SG Wannabe. 제 중학교 때 완전 바이블이었거든요. 이 오빠들, 이 OPPA들. 콘서트도 막 그때 가고 싶고 되게 그랬었는데. Anyways, that was the TMI for today, Morning Groovers. Who are homebodies? 진짜 집순이 계시나요? 우리 박우리티나님 집순이신데 전혀 외향적이지도 않고 그냥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걸지 말아라. 약간 이런 모드이실 것 같아요. 지금 따봉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냥 뭐 해리포터 망토 쓰고 다니시지 그러세요. 그거 있으면 제일 먼저 구입하실 것 같은. 근데 저도 그거는 구입하고 싶기는 해요. 어쨌든 그 이렇게 성향이 되게 다른 사람들이 모닝그루브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재밌는 거예요. So this is like the beauty of morning groups because we are two different human beings producing this show. 그러니까 얼마나 또 밖에서는 기가 빨리시고 힘드시고 막 그러겠어요. 저는 또 이제 막 그런 팀장님이 너무 재밌고. 우리 해피라이프님께서 서브피디님 feels so good이라고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At least one person feels good about this. 우리 이영주님께서 저 보이는 라디오 보고 팠는데 설거지하느라 못 봤네요. 와우 아들과 함께 보는데요. 30분에 나가야 해서 아쉬워요. 라디오로 들을게요. 아침부터 텐션 높여주셔서 고맙습니다. So you wanted to watch me on Viable Radio and you finally got to watch me on Viable Radio but you have to wash the dishes and you have to get out. So you're gonna only tune in through a radio. It's completely fine. At least you had that 10 seconds of glance. That is enough. 뭐 10초라도 보신 게 어때요? 보는 날이 어떻게 또 이렇게 뭐 2시간 내내 시청하십니까? 틀어놓는 거죠. 그리고 가끔 제가 재밌는 거 하면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보시는 거고. And don't worry, everybody. I will upload the rewatch version, the rewind version of Morning Groove. 보이는 라디오 다시 올릴 거니까 다시 보기로 또 시청하실 수 있고 요즘에 뭐 구독자도 많아지고 아주 행복해요. TBS EFM 모닝그루브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으니까 구독이 올라가는 소리가 하나, 둘, 쓰리, 포 들리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열일 부탁드릴게요. 우리 구독 모닝그루버 소몰의 창법까지 완벽하게 흉내내시는 성대모사의 장인 서머피디님이라고 해주셨습니다. Yeah, this is like a particular way of singing for SG Wannabes. A lot of people try to copy this. But not everybody does a good job, including myself. 소몰의 창법 하고 나면 기운이 빠져요. 막 기운이. 아, 힘들어, 저도. Okay. A final song to close out this Queen 노래방 segment. 쿵짝쿵. Craig David의 Insomnia 아니죠 우리 One and Only The Legend 휘성의 Insomnia 듣고 계십니다 Do you have insomnia? Don't have insomnia? Have a good night's sleep 여러분들 꿀잠 보장 모닝그루브 모닝그루브를 듣고 주무시면 에너지가 다 딸려서 꿀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Sunset Morning Groover 선배 누나 집에서 노래 연습 많이 하시나 보다 실력이 점점 늘어요
2: 늘어요?
0: 늘어요? 아 밖에서 마지 못해 그냥 끄덕끄덕 마치 귀신을 보듯이 끄덕끄덕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I don't practice 여러분들 근데 그냥 부르는 거지 I sing at my home but I don't consider that practice 전 집에서 혼자 있을 아 제가 왜 집순인지 알았네 Because nobody's watching me so I can do whatever I want 그래서 집에서 별거 다 하거든요 집에서 막 말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막 진짜 거울 보면서 갑자기 막 공연도 하고 막 이래요 TMI 그래가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연습이 됐나 봅니다 I mean it's just not me right? 제가 봤을 때는 해피라이프님이나 뭐 체육부장님 코코님 이런 분들 집에서 노래 좀 하실 것 같은데 춤도 추시고 Don't tell me that I do this myself alone 여러분 저 혼자 이런다고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요 아 제가 이렇게 또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오픈했습니다 This is me opening up about myself every single time on Koi 노래방 여러분 즐겨주세요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막 반짝반짝 막 이렇게 막 빛나게 막 코팅하고 내 방도 깨끗하게 먼지 한올 없이 이렇게 막 청소하고 해도 말을 할때막 욕설을 막 뱉들고 막 예쁜 말안 하고 막 거칠게 얘기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에는 말이 내가 된다. 내가 말하는 것들이 곧 나를 가르치고 나를 정의하는 거예요. What you say basically defines who you are. So this is like really, really important. 아드님께서 굉장히 또 지혜로우시네요. 예, 이러면은 잔소리할 필요도 없겠어요. 방좀 치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말을 예쁘게 하면은 아닌가? 또 뭔가 지저분한 방법이면 화가 나나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저는 말 예쁘게 하는 게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이게 나중에 사회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 국 모닝그룹, 조국 모닝그룹 아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생각해보니 깨끗이 하는 부분이 사투기님과 똑같이 안경입니다. 땀도 많아서 수없이 흘러내리는 땀방울과 유분이 수시로 묻어서 뿌개지면 너무 답답해서 저는 안경 닦기에 에르메땡이라고 불리는 안경 클리너와 그리고 일회용 클리너로 수시로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무더운 날씨를 이겨낼 제목 그 자체로 여름스러운 노래, 포지션의 썸머타임 신청합니다. This is like the perfect message with the perfect song request. And also you like to keep your glasses clean too. 안경 닦이기에 에르메땡 이게 뭔가요? 저도 주변에 안경 쓰는 가까운 지인한테 선물해주고 싶은데 이게 뭐 스프레이 같은 건가요? 이렇게 찹찹 뿌리면은 깨끗하게 뭔가 닦이는 걸까요? If this is called the 에르메땡 of the glasses cleaner, like I'd like to know, like is it convenient? 이게 뭔가 좀 이렇게 고급이고 가격도 나가고 하면은 안경 닦는 그 과정이 꽤나 간단하고 한 번만 쓱 해도 잘 닦이는 뭐 그런 퀄리티여야 되는데 어떤 브랜드인지 궁금하네요. 안경을 안 쓰니까 이런 브랜드에 제가 전혀 이렇게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모닝그루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Okay, we're gonna play this song requested by 조국 모닝그루버. Let's all listen to this song together. This is Position의 Summertime.

0: And we just listened to 여름아 부탁해 by Indigo. And let's get back to your messages. 우리 펭귄킬러님께서 굿모닝. 난 깨끗한 게 하나도 없어. 유유라고 독백 문자 보내주셨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모두가 깨끗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이 좀 조화로워야죠. 어떻게 다 깨끗한 사람만 있으면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피곤해요. Greg's 8979 responded. I like to keep my workstation clean, but 1 hour after cleaning, it is back to being a mess. That's all right. It basically goes back to the opening today. You know, that is life. That's basically a proof that we are living good life.
1: 인생은 또 다른 이런 거죠. 샤워하면 또 더러워지고 닦으면 또 더러워지고 무한 반복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인 거죠.
0: Speaking of working station, like workstation, keeping them clean and everything, yeah, people would often say that, you know, if you clean up your desk, you're going to feel good, you're going to be able to focus better, and so on. But sometimes I found myself cleaning my workstation because I want to postpone working.
1: 뭔가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일하기 좀 싫을 때 괜시리 이 먼지는 뭐지? 책상 좀 깨끗하게 닦고 시작해볼까? 이러면서 이게 다 미루는 과정이더라고요. 괜히 공부하기 싫고 일하기 싫을 때 이렇게 한 번씩 청소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0: Yeah. 우리 코코님께서는 굿모닝 그루브라고 해주셨고 많이 늦었지만 출첵! 예전에는 별명이 꼼꼼이라서 엄청 깔끔했는데 지금은 다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살아요. 깨끗하게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대충 눈에 띄는 데만 깔끔하게 하면 됨. I was so neat and meticulous, but now I have given up all on that and just go with the flow. There isn't really anything I keep perfectly clean anymore. It's fine as long as I tidy up the places that are clearly visible.
1: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이제 유튜브로 청소하는 유튜버, 뭐 이제 주부 구단 막 이러면서 막 냉장고 안에랑 막 이렇게 팍팍 꺼내가지고 막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청소하고 후드 청소하고 막 이런 걸 가끔 봐요.
0: So I like to look at the whole process of cleaning and I think to myself, how long will they be able to pull that off? Will they be able to live like that for the rest of their life?
1: 그러니까 이분들도 분명히 지쳐서 나 모르겠다 하는 날이 오겠지? 라고 이제 혼자 의심을 살짝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정말 대단한데 야 그렇게 맨날 살면은 진짜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기하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될까 포기하는 순간이 분명히 오는 것 같아요.
0: You know, sometimes you reach that point where you just want to give up everything and just live life comfortably without those worries.
1: 우리 선셋 모닝 그룹어 썸머 누나 티봉이 까꿍 티봉이 제가 지금 안고 있어요. 보이시죠? 깨끗하게 하는 것은 꿀광나는 반짝반짝 피부 비법은 충분한 수분 섭취 자외선 차단 그리고 꾸준한 모닝 그룹 청취 모닝 그룹 듣는 거랑 꿀피부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썸머 누나랑 티봉이도 보고 멋진 음악도 듣고 완전 좋잖아 라고 해주셨고요. 여름 안에서 듣고 싶다고 또 이렇게 신청해주셨습니다.
0: Oh yeah, you like to keep your skin clean, and to do that, you have to listen to Morning Groove, because that means you have to sleep early and wake up early and have a good enough sleep, and also try to have enough water.
1: 이 피부라는 게 근데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피부 아닌가요? 그쵸? 저도 피부 깨끗하게 하고 싶죠. 근데 제 맘대로 안 돼요. 암만 잠을 이렇게 충분히 자도 뾰루지가 나 있기도 하고 이래서 피부는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선셋 모닝 그룹아 피부 진짜 좋으시구나? 아유, 부러워요. 부럽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0: I guess we have to close out the program today.
1: 두 시간이 벌써 흘렀기 때문에
0: Thank you everyone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1: 그리고 다시 보기 TBS EFM 모닝 그루브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찾아주시고요.
0: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the final song by Deuce, 여름 안에서.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